나뭇가지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일상 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쉽게 단정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겁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나갈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네요.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베이스 김바울 씨의 음성으로요. 오늘 사랑이 뜨란 일부 문을 열게요.

베스 김바우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사랑의 뜰안 1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러비의 곡으로 많이 들었는데

6030번으로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찬양,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손길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손길 요두 글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복음성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고요. 메들리로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함께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멕시코와 월드컵 경기가 있죠. 10시. 짝짝짝짝짝. 와,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들 지금 응원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마 남지 않았나요, 진짜. 네. 아,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같이 응원하고 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2042번님께서도 아멘 들어 주셨고요. 2667번님께서도 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1등으로 추측을 노렸는데, 때마침 지금 약을 치는 중이시다라고 하셨거든요. 과수원 지금 농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약차 수리하는 고장이 나서 지금 통화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오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출장 차 이제 오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잘또 수리가 돼서 네. 또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네 저희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그죠? 네 2667번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793번님께서요 책잘 받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새벽 근무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답례품입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예요, 진짜? 와 지금 이제 해가 지금 새벽 근무 중이시잖아요. 네. 이 풍경 자체가 그림입니다, 진짜. 어딘지 참 궁금한데, 어디 바닷가일까요? 이 근처 포항인지 아니면은, 울릉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경주 쪽일까요? 간포? 어디인지 우리 5793번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근무. 아, 또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답례품 잘 받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손길, 이두 글자로 출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오늘 손길 이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61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까지 세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 하시죠. 7080 가스펠 앨범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까지 새고기 찬양 메들리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길 이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9029번님, 오늘도 모두에게 주님의 손길이 넘치는 하루들 되세요라고요. 주님의 손길 신청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주님의 손길 이곡 저희가 유은성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길이 들어간 이런 또 찬양도 있군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2667번님도 손길로 출첵하면서 신청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청해 봅니다라고요. 이 곡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중간중간 또 찬양을 들으면서요. 네, 맞습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왠지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들 지금 또 축구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겠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8929번님, 샬롬. 어제 마더와이즈 지혜 수료식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축복의 시간을 가졌죠. 마더와이즈를 통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행복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곡 네,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10주 맞죠? 10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하루 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수료식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네, 송교희 목사님 앨범에는 찬양 행복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땡으로 왔더라.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무엇일까요? 그 앞엔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땡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고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이걸로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한 글자 무엇일까요? 우리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보는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 한 글자를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 한 글자 맞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그런 얘기, 그런 놀이 많이 하지 않아서 코코코코, 뭐 눈, 코코코코, 입, 코코코코, 룬. 예, 아이들과 그런 놀이도 했었죠. 우리 얼굴에는 신체 일부이고요. 한 글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찬양 준비했어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코스 모시의 찬양으로 실로암.

0: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 실로암 함께 나눴습니다.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글자이고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땡으로 돌아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한 글자입니다. 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여기에 바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정말 밝은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한 글자. 얼굴에 있는 신체 일부이고요. 한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라고요. 1035번님. 시집 잘 읽고 소녀로 돌아가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소년이 아니죠. 소녀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이신데 저도 최근에 용혜원님의 그 시집을 네, 봤습니다. 읽고 있는데 한편한 편이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우리 1035번님도 아마 용의원님의 그 시집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매일매일 그렇게 소녀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6446번님께서 어제 진료받고 회복되어 간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온전히 치유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 인사 전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먼저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0: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틀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오늘 정답은 눈이었습니다. 눈이었어요. 아, 눈입니다. 눈. 이렇게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답은 눈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 있으셨나요? 눈, 오랜만에 옵니다. 라고 바쁘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727번님, 4995번님, 9028번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아침 콘서트 준비되어 있어요.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과 함께 잠시 후 10시 2부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2: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3: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4: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 2절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짐인가 은혜인가 라고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정체성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어떤 정체성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이름이지만 때로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가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부심이지만 때로는 숨막히는 부담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은혜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정체성이 은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은 바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신명기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먼저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보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윤리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별된 삶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4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거룩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삶의 열매라면 신앙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죠. 그러나 그 책임은 관계 밖에서 주어지는 차가운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부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성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14장에는 현대인이 읽기에 낯선 규례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라는 말씀,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 십일조와 나눔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규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슬퍼하라고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은 단지 종교 규칙을 말하는 장이 아니라 정체성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고,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쥘 것인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돈도 조심해야 되고 삶 전체를 다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볍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삶이기

0: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송은 자유를 이렇게 말하죠.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욕망대로 따라가라.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말아라.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유로울까요?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들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를 제한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짓주인들에게서 해방시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위대한 위치입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11조와 나눔의 말씀도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이 모두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받은 복을 너 혼자만 붙들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깨끗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자꾸 실패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겠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름입니다. 성민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거룩해서 얻은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답게 살기를 배운다.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은혜롭게 하고, 소유를 조금 더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약한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체성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뜰한 아침 콘서트. 네, 사랑의 뜰한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뜰한 아침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네, 1부 때도 예고해드렸죠.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과 이 아침 함께합니다. 아, 스튜디오에 우리 전사님 모셨어요. 한번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네. 어제 미리 하루 미리 내려와서 잘 쉬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포항에 처음인데 저까지 한동대는 나와서 네네. 그거 외에는 저는 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하도 미리 와서 쉬었고요.
0: 네네.
1: 전 찬양사역자고 한인양기교회 인천에 네네.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이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네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 화면에 잘 잡히고 있는 거 맞죠? 네네.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우리 뜨란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제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애청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기 전에 한 4개 정도를 보고 왔어요.
0: 그러셨어요?
1: 네. 구선희 목사님 건 2번 정도 봤고요.
0: 네네.
1: 굉장히 애청자고 댓글은 많이 안 달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달았습니다. 구선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는 게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네. 먼 거리지만 또 포항이 여기가 최초 출발지라고 제가 들었어요.
0: 네네.
1: 포항 국정방송 그래서 오랜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영광에서 또 쓰임 받는 이 또 채널이 또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0: 아멘
1: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네 환영하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선유님께서요. 선유 시스터님께서 네
1: 반갑습니다.
0: 아시는 분이신가요?
1: 네 아는 분들이에요. 네.
0: 어떤 분들이신가요?
1: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찬양이 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찬양 가수니까
0: 네네.
1: 그러면 듣다가 저희를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서로 신청곡도 하면서 저희도 듣기도 하고 가끔

0: 그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너무
1: 네네.
0: 잘하는 분이죠.
1: 팬이신 것 같은데요?
0: 아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 아니, 1등으로 들어주셨거든요.
0: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광 순복음 교회님께서도요.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0: 이 목사님은 매일 저한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요. 새벽 예배도 저희 교회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1: 네네.
0: 그다음에 저희 이후 6시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매일 말씀을 저도 듣고 있고 저를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 네,
0: 성광 순복음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정호님도 들어오셨고요.
0: 아, 이정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 많이 광고해 주시느라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나 이제 밥 한번 살게요.
1: 우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우리 승리 샬롬.
0: 아,
1: 네.
0: 우리 승리 권사님은 박영미 권사님이신데요.
1: 네?
0: 닉네임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이
1: 승리님
0: 살롬 화장비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실시간 방송도 하시면서
1: 네네.
0: 다른 방송에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찬양도 잘하시고요.
1: 네네.
0: 미인이시고.
1: 미인이시고.
0: 너무 귀한 뭐 한 번 뵀어요, 한 번.
1: 네. 아니 근데 여기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고 거의 찐팬처럼 격려를 많이
0: 눈물이
1: 주시네요.
0: 눈물이 조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을 제가 내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유정진님도 오셨고요. 정희수님도 오셨어요.
0: 정희수 우리 저희 한인교회 전우사님이세요.
1: 아.
0: 저희 일꾼이고 제가 제일 가까이 하고
1: 네.
0: 저희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전우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 그 작은 교회 일꾼이세요.
1: 와.
0: 그래서 지금 이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전우사님 감사합니다.
1: 네,
0: 올라가서
1: 지금.
0: 뵐게요.
1: 맞아요. 지금 은혜로운 찬양 간증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응. 유정진 님께서도 따님이세요.
0: 네.
1: 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요. 보내 주셨고요. 유성룡 님도 들어오셨어요.
0: 저 찐팬이십니다.
1: 아, 이분이 거의 찐팬이세요.
0: 네.
1: 네.
0: 모든 분이 찐팬이긴 하는데
1: 네, 네.
0: 다 아름답다 하시고 그렇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아름답대 뭐 요정 같다 너무 과하게 좀
1: 네.
0: 해서 조금은 이렇게 오, 좀 해 달라고 제가 가끔 근데 항상 이렇게 모든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다 달아주시고
1: 네.
0: 응원을 많이 해주 사실은 자기 시간을 빼서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쉬운
1: 맞아요.
0: 게 아니거든요.
1: 네.
0: 자기 시간을 빼서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참 유성민 집사님이 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네,
0: 집사님.
1: 감사합니다. 홍중린도 들어오셨어요.
0: 우리 홍중리 여기는 그 내정교회라고
1: 네.
0: 지양구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제가 실방 게스트 한번 나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가사도 잘 쓰시고 자, 그 쓴 글로 또 곡도 나온 곡도 있고
1: 네네.
0: 시인이세요.
1: 그래요?
0: 그게 홍중리 내동이 거기에 주소예요.
1: 아, 네.
0: 내정교회인데 목사님 에브리바디
1: 네.
0: 반갑습니다.
1: 아우 진짜 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세로나님도 들어오셨고요.
0: 아, 이분은 토닥토닥 작사 작곡 하신 분인데 아까 이따가 좀 언급할 수도 있는데
1: 네네.
0: 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시다 그랬는데 일부러 안 가시고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살게요.
1: 아니 제가 이름을 딱 한번 얘기하고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탁 나오세요?
0: 저 다 평상시에 다 소통하신 분들이
1: 와.
0: 정말 의리로 다 들어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그 외에도 뭐 서울동필님.
0: 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1: 네.
0: 설정미 집사님 바쁘신데 밤 일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제가 이름을 딱 끝나자마자 거의 뭐 한 네. 1초 만에 바로 나오시네요.
0: 없어요. 대본이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예. 왕창민 님도 들어오셨고요.
0: 왕창민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요즘에 찬 거 빈티지 샵 3호점 사장님이십니다.
1: 네. 광고는 여기까지.
0: 네,
1: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네.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의리라고 하시면서 뉴 자매님도 들어오셨고요.
0: 아,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1: 네.
0: 집사님 감사합니다.
1: 이혜영님, 도선 환희님이신가요?
0: 도선 한번 그 찬양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1: 아, 진짜 네. 오늘 많은 분이 들어오셨는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0: 네.
1: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0: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까먹으면
1: 네네.
0: 안 됩니다.
1: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공유 버튼도 있잖아요.
0: 네네.
1: 공유도 누르셔서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성사님.
0: 저는 지금 눈물 나요, 사실은.
1: 그렇죠.
0: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1: 와, 지금 뭐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서 응원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0: 네네.
1: 나눠주고 계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이행 집사님 감사합니다.
1: 네.
0: 김정훈 찬양님 감사합니다.
1: 아유, 네. 우리 그러면 이현민 전도사님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0: 아, 저는 이제 21살 때 이걸 하고 싶다고 성원 기도를 했어요.
1: 그런데 21살 때
0: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1: 네.
0: 노래를 잘한다고 하나님이 열려주시지 않은 거라 이제 알았어요.
1: 네.
0: 이 나이에 알았어요.
1: 네, 네.
0: 제가 6년, 7년 전에 싱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집이 나오고 2년 전에 2집이 나왔어요. 정규2집이. 그래서 지금 세 번 나온 거죠. 그래서 늦게 나온 거잖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가운데 그 시간이 3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쉽게 할줄 알았는데 이제 좀 1집

0: 집등 집회를 좀 자주 하고 계신가요?
1: 아,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0: 네.
1: 제가 이거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0: 네.
1: 한정돼 있어서 어떤 그 개척기 사모님이 그 파출부를 해서 돈번 돈을 저한테 후원을 하셨어요.
0: 네.
1: 제가 목사님 누나인데 모르고 후원을 했는데 그 돈을 모아놨다가 제가 미국을 가게 됐고 남동생이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침례교회
0: 네.
1: 다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쉬러 갔다가 이제 집회가 된 거예요. 연결이 돼서 새생명교회라고 그 침례교회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0: 네.
1: 그 무대가
0: 애틀란타에.
1: 예에서
0: 네.
1: 침례교단 제일 크잖아요,
0: 네.
1: 미국이. 거기 세 번째로 큰 교회에 섰고 그때 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요즘 이게 은혜를 받는다고 많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0: 네. 아유, 그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찬양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준비하신 또 찬양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1: 네네네.
0: 오늘 두 곡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먼저 한 곡을 좀 듣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네. 어떤 곡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1: 이집 타이틀곡이고요.
0: 네.
1: 다 가진 자라인데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막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메모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0: 네.
1: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제 가사를 수정해서 좀쓴게다 가진 자라고요. 다
0: 네.
1: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잃어도 예수가 있으면 주 안에서 다 가진 자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가사를
0: 네.
1: 썼습니다.
0: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1: 네네.
0: 다 가진 자라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찬양 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아멘 아멘 같이 또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대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의 댓글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보다 감각의 깊이로 결정되듯이라고 장진희님 보내주셨고요. 서로서로 또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오산댁 정연님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박종아 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다들 우리 이현민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응원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181번님께서도 문자로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누셨어요. 왕창민님, 와,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동안,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시면은요,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곡입니다. 다 가진 자라. 이 찬양 이현미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올려드릴게요.

0: 아멘. 와,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진짜. 예수, 예수라고 불러주셨고요. 다 가진 자라. 우리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와,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시면서 정세로나님도 보내주셨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가사를 적어주시면서 또 아멘으로 같이도 불러주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네.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아멘 아멘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사님?
1: 저 사진 눈물이 너무 나오는데
0: 네.
1: 흘리면 화장대 쳐지고 또 이제 민폐가 돼서 굉장히 참고 지금 있어요. 원래 눈물이 많은
0: 그렇죠.
1: 성격인데 정말 참고
0: 네네.
1: 있으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0: 맞습니다. 우리 전우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1: 네.
0: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1: 예,
0: 같아요. 그렇죠.
1: 그래. 예.
0: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맞아, 소녀 감성이
0: 소녀 감성?
1: 많다, 뿜뿜.
0: 뿜뿜. 소녀 감성 뿜뿜.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파이팅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울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도
1: 아직은 안 울고 있어요.
0: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럼 싱글 앨범을 비롯해서 1집, 2년 전에 2집 앨범까지 내신
1: 네.
0: 거잖아요. 앨범 소개 한번 좀
1: 아, 네.
0: 해주세요. 네네.

0: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소원기도 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그 중간에 이제 몰래 남편 몰래 음악 공부하고 뭐 신학하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됐어요. 그리고
1: 네네.
0: 남의 것만 불렀는데 남편이 이제 이건 이제 여기 사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1: 네네.
0: 그리고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제 나의 주라는 걸 새벽 예배 끝나고 가사를 쓴게 있는데 이걸 제가 싱글 1집으로 처음 나왔어요.
1: 어,
0: 최우수
1: 네.
0: 목사님 아시죠? 똑바로 보고
1: 아,
0: 싶어요.
1: 네,
0: 그
1: 알죠.
0: 김빛 존사의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작곡을 했었고 그두 번째 나온 게 예수 그 이름 김성재 목사님, 조은
1: 네.
0: 사모님 거기 부부 그 목사님
1: 네.
0: 해주셨고 뭐 조한근 선교사님도 참여해 주셨고,
1: 조한구
0: 예,
1: 목사님,
0: 목사님도
1: 네.
0: 친해요.
1: 아,
0: 같은 교회 13년 다녔어요. 엄청
1: 네.
0: 절친이고 뭐 사연이
1: 저희
0: 많습니다.
1: 방송도 하고 계십니다.
0: 예, 너무 그
1: 네.
0: 사모님 또김 사모님 친하죠. 카톡도
1: 그렇죠.
0: 하고
1: 김정선
0: 전화 통화도
1: 사모님.
0: 하고 그런 사이니까. 예,
1: 네.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주변에 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0: 예, 그렇죠.
1: 네. 앨범을 내면서도 좀 어떻게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진짜,
1: 너무 많죠?
0: 이건 뭐
1: 네.
0: 짧게 하자면 조한근 선교사님 곡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편 42편인데 그 사슴이 시냇 물을 그르는데
1: 네네네.
0: 다 단조였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소양도 다 들여가신 분이잖아요.
1: 네네.
0: 소양도 음이 틀려서 5번, 50번씩 했다 발음이. 그럼 저는 500번 해야 되잖아요. 100번 했습니다, 100번.
1: 100번.
0: 너무
1: 다행이네요.
0: 끝나고 나중에 92점인데 100점이 안 나온다 그래서
1: 네.
0: 너무 고생했어요. 3일 아파버리고 의절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1: 네.
0: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절친이 됐고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정찬화 집사님 곡 토닥토닥인데
1: 네.
0: 곡은 쉬워 보이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약간 가요는 아니지만 좀 그런 스타일을 불러야 되는 곡이어서 제가 부른 스타일과 달라서 정말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아버지만 한 100번 부르고 정말
1: 네.
0: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렇게 해서 힘들게 작업은 했지만 또 이렇게 좋은 앨범이 나오니까 눈물이 나시죠? 받았을 때는?
0: 많이 울었어요, 사실. 많이
1: 물론
0: 울고.
1: 이 곡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안귀한 곡이
0: 아,
1: 어딨겠어요.
0: 너무
1: 다
0: 귀하죠.
1: 귀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도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이 곡은 정말 나의 인생이 담긴 곡이다. 어떤 곡이 딱 찝을
0: 사실은
1: 수 있을까요?
0: 요즘은 안 부르는데 1집의 타이틀곡이 사실은 제 간증이에요. 그게. 이거는 말씀으로 쓴 거고.
1: 네.
0: 그래서 제 마음을 담은 거는 그 사랑이 그 내가 사실은 1집 할땐 처음이라서 막잘 몰랐잖아요. 앨범도. 근데
1: 네.
0: 그거 쓸때 말씀도 시편에서 주셨고 제 마음이 담긴 줄여서 간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1: 네.
0: 애착이 가는데 2집 나온 바람이 많이 못 부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도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래서
1: 나중에.
0: 가끔 부릅니다.
1: 네. 아유, 우리 구선희 목사님, 써니님 오셨네요.
0: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못 들어갔는데 그때
1: 네, 아유,
0: 너무
1: 아닙니다. 우리
0: 감사합니다.
1: 이현미 전도사님 축복합니다라고요. 네, 들어와
0: 너무너무 좋은
1: 주셨습니다.
0: 분이세요, 목사님.
1: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출연을
0: 예, 제가
1: 하셨어요.
0: 제 방으로 두번 봤거든요.
1: 네네.
0: 미인이시고
1: 네.
0: 제가 미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만 특별히 제가 특별히
1: 아니,
0: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1: 미인을 왜안 좋아하세요?
0: 우리 피디님들 안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0: 미인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여자잖아요. 네.
1: 약간 좀 질투인가?
0: 약간
1: 약간,
0: 질투인데
1: 네.
0: 다른 면에 제가 또 나은 게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괜찮습니다.
1: 아니,
0: 예.
1: 저는 목소리에 반했잖아요.
0: 말하는 목소리가 좀 달라요, 제가.
1: 아니, 아니,
0: 조금.
1: 진짜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이 목소리가 되게 촉촉하시면서도
0: 아이고.
1: 되게 마음을 녹이는
0: 아니,
1: 그런 감성이
0: 과찬이
1: 있으세요.
0: 있습니다.
1: 정말입니다. 네네,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도 인사 나눠주고
0: 엄청
1: 계시는데,
0: 들어오셨네.
1: 그쵸.
0: 네.
1: 와, 감사. 근데 서로 질투의 여인.
0: 우리 구선희 목사님 덜
1: 네.
0: 이쁘셔야 되는데 몸매까지 좋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진짜. 아, 서로 서로가 너무 장점이 많으세요,
0: 네네네.
1: 진짜. 너무 아름다우신
0: 지한근 목사님 너무 웃지
1: 분이십니다.
0: 마세요.
1: 네. 아, 아니, 저는 이렇게 또 찬양사역을 오랜 시간 하셨잖아요.
0: 네.
1: 21살에 그렇게 성원 기도를 하셨고,
0: 네네.
1: 뭐, 거의 나이를 말씀하셨어요. 30몇 년이라 하셨어요.
0: 지금
1: 그죠?
0: 만으로 57세고
1: 네.
0: 저 정식 나이는 59세인데 호적이 한살 늦게 돼가지고 만 57세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이렇게 나이 잘 공개 안 하시는데
0: 저는
1: 하셨네요.
0: 상관없어요. 이나 합니다.
1: 괜찮아요.
0: 저는. 예.
1: 네네. 아, 그렇게 열심히 또 30년 이상 또 찬양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현재 좀 활동하고 계신 사역이
0: 예.
1: 있으신가? 어떤 사역을 하고
0: 아,
1: 계세요?
0: 지금 제가 이제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게 요셉 창고 민스트리하고 뭐쭉몇개 나와 있잖아요. 요셉 창고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예요. 근데
1: 교회가 어느 교회죠, 지금?
0: 인천 한량기 교회고
1: 네.
0: 백석 교단. 네. 장로교 백서 네네. 교단 있고 남동생 막내 남동생이 목사님으로

0: 아,
1: 제가
0: 네.
1: 12년 정도 여기서 섬기고 뭐 크게는 안 하지만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네.
0: 네.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역
1: 그리고
0: 있다면요?
1: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회복 운동 본부는 이제 말 그대로 교회 회복 운동을 위한 교회입니다. 단체예요. 거기에
0: 네.
1: 제가 이제 전속 가수 겸 그다음에 이제 뭐그 찬양도 하고 홍보 대사로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TCB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단원인데 여기는 이제 팬데믹 한참 뭐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교회 문을 많이 닫았고 또 폐쇄가 됐고 그래서 많이
0: 네.
1: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돈을 안 받고 죄송합니다.
0: 네.
1: 말을 좀 표현이 그런데
0: 네.
1: 사역비를 안 받고
0: 네.
1: 자비량 사역입니다. 그뭐
0: 네.
1: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어르신들 뭐 독거 노인들도 있고요. 다 그렇게 좀 소외되고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예.
0: 네. 보이지 않는 거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나 기관들을 찾아가셔서 찬양으로 또 섬기고 계시네요. 네. 또 개인 간증, 찬양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교회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나요?
1: 이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늦게 했잖아요. 앨범이 늦게 내서.
0: 네.
1: 근데 이제 송정일 사모님 목소리 톤이 약간 있다고 해요.
0: 아, 맞아요.
1: 어떤 분이
0: 네.
1: 댓글을 달았는데 송정일 사모님 더 담백하게 부른다. 비슷하다 톤이.
0: 네.
1: 저도 예전에 성악 조금 해가지고 그 톤이 좀 묻어있어서 아마 그럴
0: 아,
1: 거예요.
0: 성악을
1: 아니
0: 하셨어요?
1: 전공은 아니고 2년
0: 네.
1: 정도 이제 교과목이 한 과목이 들어있어서
0: 아.
1: 이제 레슨도 받고 했는데 오래됐어요 성악한 지는. 지금은
0: 네.
1: 창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0: 그 목소리 그 색깔이 있는 것
1: 예,
0: 같아요.
1: 저만의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아름다우시지만 찬양할 때그 목소리가 굉장히
1: 너무
0: 아름다워요.
1: 가찬을 받으셔가지고.
0: 진짜.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감사하죠.
0: 이렇게 많은 팬들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다 귀한
1: 아, 이게
0: 분들이시지만.
1: 혹시 들어온 분 중에서 하겠습니다.
0: 네네.
1: 저기 정우의 기도에 우리 김기환 목사님인데
0: 김기환 목사님.
1: 서울 성악교회 지금
0: 아,
1: 들어오는데 이
0: 네네네.
1: 목사님은 제가 뵙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게 봄 블레싱 여름 블레싱 이렇게 뭐 하거든요 저희가.
0: 네네.
1: 그런데 기도를 해주세요. 정오 기도 2시간을 우리 전부 우리도 기도해주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들 개인 기도까지 다 해주시는데 땀을 엄청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0: 네네.
1: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 간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수련회 가서 한번 간증을 했고 마음을
0: 네.
1: 열었다는 거죠 제가.
0: 그렇죠. 네.
1: 열어서 처음으로 오픈을 해서 이제 제가 했고 이 목사님이 참 귀하십니다. 입도 무겁고요.
0: 네네.
1: 네네. 또 신실하시고요. 좋으십니다.
0: 네네. 그게 제일
1: 네네.
0: 중요하죠. 이게 좀
1: 신실하십니다.
0: 조심.
1: 네네.
0: 네네. 오픈하지 않고,
1: 네네. 절대
0: 네.
1: 오픈 안 합니다.
0: 기도해 주시는 분.
1: 네네.
0: 정말
1: 김기환
0: 든든하죠.
1: 목사님 사랑합니다.
0: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작은 자님도
1: 아, 작은자
0: 들어오셨고요.
1: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0: 집사님이세요?
1: 네네.
0: 네. 아, 요즘에 아이디만 봐도 다 아실까요,
1: 예,
0: 진짜?
1: 다 오셨네요, 진짜.
0: 김기환 목사님, 서로가 또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오산댁
1: 아,
0: 정현님.
1: 이정현 집사님.
0: 네.
1: 인천 한번 오시면 요셉 창고 카페 한번 오세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보이는 라디오 아침 콘서트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소녀처럼 너무나 곱고 아름다우신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 또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다음 곡으로 먼저, 네,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주셨어요?
1: 아, 네. 이거는 요즘에 창고인데 여기는 뭐 간곡 아닙니다. 제가
0: 네.
1: 가사를 썼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저희가 한 7년 전에 제가 이제 지하의 교회에 있다가 지상으로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0: 7년
1: 모기가
0: 전에.
1: 막만 마리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피를 빨아먹고
0: 네.
1: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저희 지상 가고 싶다 해서 탈출했습니다. 3층으로
0: 탈출하셨네요.
1: 가고 1층에 가기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저희 사모님이 요셉 창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는
0: 네.
1: 이게 판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전한다.
0: 네.
1: 교회를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카페 오면 쉽게 오니까 와서 다 모여서 거기서 다시 거의 안 믿는 남편 5분이 다 교회로 나오고 계세요.
0: 와,
1: 정말이에요, 이거는.
0: 할렐루야, 네.
1: 그리고 어떤 남편은 이름 안 밝힐게요. 신대원 2년까지 다녔어요. 전도사인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18년을. 부인은 전도사인데 저에게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하네요.
1: 그리고 뭐냐면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흐른다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 재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가

0: 7년 동안 카페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운영이 되고 있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도 드리고요. 노숙자 이런 분들은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희는 판매 목적은 아니다.
1: 네네. 네.
0: 참 가사는 저하고 아까 정유 전사님 그 둘이서 썼습니다.
1: 네네. 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계시네요. 네. 이 사역이 참 귀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제목 또한 요셉의 창고라고 하셨습니다.
0: 카페송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1: 네네. 예. 그래요. 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다 이해가 됐고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구나. 같이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무대도
0: 준비하겠습니다.
1: 다시 모시게요. 준비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의 댓글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혜영님도 들어오셨고요. 유성용님, 이정우님, 우리 우드 리퍼블릭이신가요? 네, 들어와 주셨고요. 왕창민님께서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로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요셉의 창고 기대가 됩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또 박수도 보내주셨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쁨의 찬양입니다라고요. 유성용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로도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곡이죠. 요셉의 창고라는 찬양.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와, 요셉의 창곡 우리 이현미 선대사님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율동처럼 이렇게 하트도 해주시고, 와, 정말 너무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너무 깜찍하시고 귀여우세요.
1: 깜찍할 나이는 아닌데.
0: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정말 그, 와, 동작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 동작, 손 동작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모든 걸할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안무를 하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찬양인데 또 이렇게 세상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도를 하고, 중간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손짓을 주셔가지고 다한 거예요. 네곡 정도 빠른 곡 있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남들은 뭐 그냥 평범하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똑같아요, 항상 이거. 이렇게 똑같이 해요. 네네.
0: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1: 네, 그 모션을 포인트
0: 동작,
1: 안무. 네,
0: 포인트
1: 지한근
0: 안무.
1: 목사님은 4분 댄스라고 하긴 했습니다. 네네. 지한근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포인트 안무.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포인트 안무.
1: 너무 과해도 또 그렇고요.
0: 그쵸. 지금 많은 분이 김현희님께서
1: 김현희 집사님, 저거
0: 들어오셨고요.
1: 오래된 집사님이세요. 굉장히 제 집사 때부터 같이 한 분이라. 집사님 바쁘신데, 지금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네.
0: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정말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창고, 아멘입니다. 라고
1: 감사합니다.
0: 유정진님.
1: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바쁘신데 다 일하신 분들인데 너무 감사해요.
0: 아유, 우리 왕창민님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아우, 양희은 가수님의 목소리와 좀
1: 예,
0: 비슷하다라고
1: 맞아요.
0: 하시면서, 은숙님.
1: 약간 그 비슷해요. 약간 가성이 좀 약간 반가성
0: 그러네요.
1: 섞여가지고, 예,
0: 들어보니까
1: 그래.
0: 또 양희은님의
1: 그리고 사랑사랑
0: 목소리네요.
1: 누가 말했나 불렀던 가수도 약간 비슷해요.
0: 네, 어머,
1: 예, 약간
0: 목소리가
1: 비슷해요.
0: 너무 좋다고
1: 아유, 아니, 잘하는
0: 하시네요.
1: 분이 한만명 넘으니까.
0: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입니다. 진짜 우리 이현미
1: 또또 사모님
0: 선대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많이 귀여워요. 라고 했잖아요.
1: 실제로는
0: 진짜.
1: 안 그런데, 내면이,
0: 진짜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하시고, 진짜. 지금 퇴근해서 방송 보고 계시나 봐요. 네,
1: 네네. 네.
0: 유성용님. 네.
1: 감사합니다.
0: 매력이 넘치시는
1: 아유, 구선님 목사님 못
0: 전도사님.
1: 따라갑니다. 미모는 제가.
0: 우리 예봉님께서요.
1: 우리 집사님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지금 피아노 이제 치신 분인데 그런 사연이 좀
0: 네.
1: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0: 그렇군요.
1: 집사님.
0: 멋지셔요, 전도사님. 막 응원해
1: 너무
0: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셔서.
0: 소보로빵님 아시나요?
1: 아, 구미선 집사님이세요. 네네.
0: 네, 소보로빵님도 들어와
1: 집사님
0: 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남궁옥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1: 아, 예, 약간 비슷해요. 똑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네.
0: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1: 예.
0: 어떤 노래?
1: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0: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무반주로?
1: 예, 가능한데 어떻게 좀 갑자기 찬양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0: 그거 짧은 한
1: 좀물
0: 소절만.
1: 좀 마시고 하면 될까요?
0: 성대모사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목소리 좀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살짝 들려주시면.
1: 똑같습니다.
0: 한번 해보시죠.
1: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못 이룬 적도 있었지. 뭐 사랑사랑이 거의 똑같아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0: 어머, 진짜 목소리가
1: 아,
0: 감미로우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요, 지금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혜롭습니다.
1: 눈물 안 흘리려고 꼭 참고 있습니다, 지금.
0: 다들 싹싹싹싹 김종명 님도 들어와
1: 우리
0: 주셨어요.
1: 집사님은 하모니카 부르시고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 찬양 듣고 은혜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집사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혜영 님도 들어와
1: 이영 집사님,
0: 주셨고요.
1: 소프라노 이영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0: 거기 딱그 닉네임도 있고요. 다 있네요.
1: 이분은
0: 한
1: 성화를
0: 줄로.
1: 자주 하는 분이라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0: 아, 그러세요. 짝짝짝짝
1: 네, 너무
0: 박수
1: 감사해요,
0: 정말
1: 집사님.
0: 똑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 음반 내야 되겠는데요.
0: 네,
1: 장진희 사모님
0: 감사합니다.
1: 오셨네. 여기 한번 했었잖아요. 전화 인터뷰. 장진희 내기 좀 길입니다. 전화
0: 네네.
1: 인터뷰 제가 들었거든요. 장진희 사모님 앉으시고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0: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시간 잘
1: 지금
0: 가요?
1: 너무 시간 보슬이
0: 점점
1: 갔어요.
0: 얘기하다 보니까
1: 아니, 한 시간 남은 줄 알았더니.
0: 한 6분밖에 남지
1: 어머, 어떡해요.
0: 않았는데, 아니, 이 시간 그럼 조금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1: 네네네.
0: 앞으로 우리 이현민
1: 그러니까요.
0: 전도사님 사역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거잖아요. 어떤
1: 예.
0: 사역자, 사냥 사역자의 길을 갈 건지 그 계획도
1: 아,
0: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네. 어떤

0: 계획 갖고 계세요.
1: 제가
0: 네.
1: 좀 써왔어요, 사실은.
0: 어, 네.
1: 네. 시간 좀 잔뜩 해야 되니까
0: 잘하셨습니다.
1: 저는
0: 네.
1: 이렇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0: 네.
1: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이는 제가 4년 전에 애틀랜타 갔다 왔잖아요. 2년 뒤에 또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억하고 있어서
0: 네.
1: 구선희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남편과 통화했거든요. 반응이 50%입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4년 전에 코로나 때 그때는 제한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 아까 우리 TCB 단원 한 것처럼
0: 네네.
1: 장애자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또 일요일에
0: 네.
1: 콘서트나 그런 노래 잘하는 사람 위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0: 네네.
1: 콘서트를 좀 하고 싶고요.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내가 맞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1: 네네.
0: 찬양
1: 네,
0: 사역자.
1: 내가 맞는, 이현미가 맞는 하나님.
0: 네. 그렇게 개인 그런 단독으로 이렇게 찬양 콘서트 같은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을까? 세워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0: 네,
1: 제가 앞서지
0: 그쵸.
1: 않기로 했어요.
0: 맞아요.
1: 제가 굉장히 편하게 지금 왔어요. 원래 떠는 성격인데,
0: 네.
1: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저는 가면 되거든요. 그 처음 하는데 얼마나 제가 잘하겠습니까?
0: 네,
1: 진행자도 아닌데.
0: 근데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요. 편안하게 잘하고 계세요,
1: 예, 너무 편해요,
0: 지금.
1: 마음이.
0: 네. 다들 많은 분들이, 아, 우리 구세미 50%? 네, 기대하고
1: 네. 조금
0: 기대합니다라고.
1: 올라가, 60%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보내주셨고요. 네, 다들 막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감동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셔서 짝짝짝짝 5526번님도 남겨주셨습니다.
1: 네네.
0: 이 시간 또 우리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1: 아, 네네.
0: 있으시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1: 저 이제 그 간증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첫 번째는 내년 신대원을 가려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0: 그러세요.
1: 사이버 사회복지를 마지막 학기 마쳤거든요.
0: 네네.
1: 5년 걸렸습니다. 휴학에 가서 고생 많이
0: 네네.
1: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0: 네.
1: 제 아들이 전은석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또 아파요 아들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십자가
0: 네네.
1: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하나님임을 만방에 전하면서 간증하고
0: 아멘,
1: 싶습니다.
0: 아멘. 네네. 그래도 시간 한 3분 30초 남았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네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1: 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냐, 그건 두 번째예요.
0: 네네.
1: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내 건강하면 하나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건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군데 나를 죽고 부활하셨나? 그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0: 네.
1: 이게 먼저 그 누구인가를 알면 나머지 사역은 열려요. 하나님이 열려주세요. 근데
0: 네네.
1: 내가 하면요, 나중에 피폐해집니다, 사역자들. 우리 일반 가수들이 아니거든요.
0: 네.
1: 피폐해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매일 새벽 예배, 그 교회 말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부족해서 항상 낮아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1: 네. 중요하네요.
0: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1: 네.
0: 싶어요라는 그 기도 제목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구선희 목사님께서요, 네, 정 PD님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현미 전사님 구수한 입담.
1: 고사님도
0: 네,
1: 맞습니다.
0: 정말 정감 있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은혜롭게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은혜 시간
1: 소개해
0: 감사합니다
1: 주셔서
0: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또 이현미 전도사님 귀한 사역을 늘 응원합니다. 최고십니다. 수고
1: 감사합니다.
0: 많이 하셨어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1: 네.
0: 네.
1: 페이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어떠세요? 참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힘이 나시죠?
1: 아니, 눈물이 쏙 들어갔고요. 아, 이제 제가 이제 그만 울고, 나의 한숨을
0: 네네.
1: 바꾸셨네, 주님이. 나의
0: 맞아요.
1: 한숨을 바꾸셨네.
0: 네.
1: 나의 소망의 노래로, 생명의 노래로 제가 이제 더 어둡고 힘든 사람도 이제 눈물이 나오네요.
0: 이제는.
1: 위로하고
0: 네네.
1: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찬양한 사역자가 되기를 정말 겸손해 끝까지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우리 공공님께서도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또
1: 진행이 엄청 빠르다고 썼네.
0: 보내주셨어요.
1: 1.5배 속이래요, 지금.
0: 그냥.
1: 생각 숨볼게, 목사님이. 지루하지
0: 그러니까요.
1: 않았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저희가
1: 이렇게
0: 45분
1: 시간 가는지
0: 방송인데.
1: 모르게 갔다는 거니까 짧다는 거라는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0: 네. 언제든 또 함께 해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 많으셨어요.

0: 최고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왕창민님도 보내주셨네요.
1: 코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콘서트 초대 손님은요 찬양 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서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1: 잠깐 있다가 마지막.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끝까지 함께 또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찬양까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뜨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항 안디옥교회 배윤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AI는 도구인가 주인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처음에는 도구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도 그랬죠. 처음에는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보려고 켠 화면이 한 시간을 가져가 버리고 좀 쉬려고 들여다본 영상이 오히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구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글을 정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료를 찾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고 번역이나 요약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커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 정리를 맡기지만 어느 순간 생각의 방향까지 맡겨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표현을 다듬는데 도움을 받지만 어느 순간 판단 자체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고하려고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 이 AI의 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고하는 것과 맡겨버리는 것도 다릅니다. 사용하는 것과 지배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바울은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합니다. 할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허락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바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다른 것에 묶여 산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돈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인정에 묶일 수 있습니다. 성공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기술에도 묶일 수 있습니다. AI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도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편리한 답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AI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AI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나는 AI를 통해서 더 성실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쉽게 책임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AI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하는 수고 자체를 넘겨버리고 있는가? AI가 도구로 머물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AI를 사용하는가죠. 자료 정리인지, 표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이디어를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면 AI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의존하면 AI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버립니다. 두 번째, AI의 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AI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AI가 대신 할수 없는 영역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AI가 글 쓰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음을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기도문을 정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설교 자료를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영적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AI는 유능할 수 있지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빠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AI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의 질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자리에 계신 것인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책임 있는 사용자로 서 있는 것인지, AI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책임 있게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기술이 내 삶을 도울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내 일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양심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내 생각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의 기준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기술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도 아닙니다. 편리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사용하되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되 맡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되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을 누리되 말씀의 기준을 잃지 마십시오. AI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구는 손에 있어야 하고 주인은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기술은 빨라져도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국에 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은 아니 왜 사람이 지은 죄를 자신이 져야 하지 죄 없는 짐승이 져야 하나요?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그분의 참 진지하고도 흔들리는 눈빛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심장이 좋지 않은데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 그 심장이 돼지의 심장이 딱 맞대요. 그런데 아들이 아픈 것은 아들의 몫이니 돼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님은 지체 없이 아 아들이니까요 아들을 살려야지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니까 살려야죠.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서라도 살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 성도의 눈빛이 또 다르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또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찬송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강 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또 두 번째 뵈니까 더 친근하고 네. 더 멋있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네. 스튜디오 안이 환한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특히 밝은 옷을 입고, 저도 밝은 옷을 입었네요. 아, 네, 목사님.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빈곤함도 느끼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네. 아픔과 상처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세상도 더 각박해지고 또 코로나 네. 팬데믹

0: 팬데믹 이후를 지나오면서
1: 네.
0: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1: 네.
0: 그 속에서 또 우는 우울감이나 좌절감이나 아픔과 상처들, 또 관계의 단절들,
1: 네.
0: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0: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네. 모습들과 지금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1: 네.
0: 또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믿음의 결단들을 해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많은 변화들 좀 달라짐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1: 네.
0: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1: 아멘.
0: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역사들을 너희들이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멘.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너무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1: 그렇죠.
0: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은혜들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상처, 아픔들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과.
1: 그러니까요. 네. 청년들이 혼자 있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세상에 눌려서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이러는데
0: 맞아요.
1: 좀 야생성을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뭐 그냥 돌판에 뛰어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보면서
0: 네.
1: 자연을 보면서 좀 야생성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좀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0: 맞습니다.
1: 성도들과 우리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1: 아멘.
0: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 주님.
0: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죄와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참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아프게 만드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 시련과 또 우울함들과 모든 거짓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그 승리 가운데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처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 주여.
0: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꼭 이 약속 꼭 믿고 우리 담대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32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들 오후 2시에 직장 면접 봅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0: 네.
1: 아, 참 소망 있는 기도입니다.
0: 맞아요. 네. 아이고 네. 아드님이 네. 이제 직장 취업을 앞두고 이제 2시에 면접
1: 예.
0: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1: 그렇죠. 이제 한 두 시간 반 정도 네, 좀 그 정도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해야겠죠. 목사님.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옆에서는 기도하고 또 아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네.
0: 우리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분들도
1: 네.
0: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1: 네.
0: 우리 8322님의 아드님의 오후 2시에 직장 면접을 위해서
1: 네.
0: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 아버지.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0: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늘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하며 그의 삶을 바라보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의 삶을 위해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위해 또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취업의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늘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더욱 힘을 얻어 그 면접 자리 가운데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322님 귀한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눕니다. 26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오직 주님 하실 수 있기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친구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만지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분도 너무 지쳐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네, 친구의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참 중독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중독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의 깊이 빠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건데
1: 네.
0: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셔서 하나님께 깊이 빠질 수 있는 남편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638님의 친구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아픔과 그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남편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깊이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1: 아멘.
0: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주여.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남편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남편분의 삶 속에 그 10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638님의 친구 남편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셔서 진짜 술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주님께 더 깊이 빠져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또 함께 계속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8322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문자 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또 내일 문자 한번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네요. 자, 3459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고 계속 방학 중인 우리 남편 이집사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목사님.
0: 네.
1: 그 팬데믹 이후에 교회 네. 나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1: 그렇죠. 네, 그런데.
0: 거꾸로 하면 안 나가.
1: 네. 성도들. 그런데 네. 지난 우리 이 초청 잔치 때요. 우리 성도가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이 교회 나갈래? 그랬더니 나갈까? 하면서 왔는데 이분이 정말 가난한 성도였어요. 가고 싶었는데 아, 누가 한번 가자 소리 안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툭 던졌는데 툭 받아서 왔대요. 아마 우리 이 남편분도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그런 툭 던지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오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0: 저는 이 보니까
1: 네.
0: 사연을 주셨는데 집사님이세요. 남편분이
1: 그렇죠.
0: 집사님이시면 네. 교회를 다니셨다는
1: 네.
0: 말씀이고 또 열심을 가지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이고
1: 네.
0: 또 어떤 상처나 아픔들 또 어떤 그런 계기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죠.
0: 하지만 그 상처를 아픔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3459님 소망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1: 아멘.
0: 또 남편에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3459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거기다가 사랑을 조금 더, 더 하면 좋겠지요.
0: 맞아요.
1: 네.
0: 포기하지 마십시오.
1: 아멘.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주님.
0: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딸 우리 3459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1: 주님.
0: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그 품을 떠나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그 떠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3459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집사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1: 아멘.
0: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 이 집사님을 안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집사님에게 전해져서 우리 집사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1: 주여.
0: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모든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역사적인 은혜의 날이 돌아올

0: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459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그 남편의 예배 생활을 사모하면서 올리는 이 기도 제목보다 진짜 더더더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속히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전,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유광 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가을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아, 목사님 가슴이 먹먹하네요.
1: 맞아요. 사연을 제가 보면서도 너무
0: 네.
1: 울컥하고 또 마음이 진짜
0: 네.
1: 먹먹합니다.
0: 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네요. 또 가신지도.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겠어요?
0: 그렇겠죠.
1: 딸 아이를 보면서도 늘 마음이 아프실 거고.
0: 네.
1: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후배를 위해서 또 기도 요청을 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0: 아멘.
1: 가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0: 주님.
1: 떠나보내고 7살 난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인생 가운데 좌절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운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삶의 모든 걸음들 속에 아버지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0: 아멘.
1: 아내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며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 수는 없지만,
1: 맞아요.
0: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더 좋게 키우고 더 좋게 또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31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슬기 33살 여청년인데요. 6월 13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며칠 되지 않았네요. 한 6일 정도 됐네요. 아, 네, 수술은 했지만 다른 뇌 부위에 또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60세 된 여성도 곽경화 성도와 또 아들 최민석, 35세 남자 청년 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이제 주님을 믿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고, 아들 민석이는 하루라도 술의 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술 중독자로

0: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도 했으며 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술 중독이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장슬기 청년과 또 곽경화 성도님 아들 최민석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많이 무겁네요.
1: 맞아요.
0: 네.
1: 오늘 아까 방금 전도 그러니까 술 중독 네. 있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했었었는데
0: 네.
1: 참 이게 많이 힘들고
0: 그렇죠.
1: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네. 중독이라는 네.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0: 아멘.
1: 무엇보다 우리 장슬기 자매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믿음으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장슬길 자매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지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출혈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슬기 자매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한 우리 곽경화 성도님과 최민석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 중독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픔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곽경화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곽경화 성도님이 우리 최민석 형제가 경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317님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슬기님 그리고 곽경아님 최민기님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37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회사에 환경을 담당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마치셨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집사님께서 건강하시길 마음도 평안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보내셨는데 검진을 마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또 두려운
1: 맞아요.
0: 시간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때 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1: 맞습니다.
0: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목사님. 1372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0: 네,
1: 회사의 환경 담당해 주시는 분을 또 알고 또 네. 그분이 집사님인 것을 아시는 거 보니까 많은 교제를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 아무 일 없도록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시다. 하나님 1372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0: 회사에서 만난 인연으로 알게 되어진 그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검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고 그 상황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집사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며 이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372님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건강과 검진 결과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네, 384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들을 향한 기도들은 항상 그 애틋함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그 오늘 문자를 두 번 올리셨네요. 우리 3840님이 첫 번째로 올리셨는데요. 네. 오프닝 멘트만 듣고도 울컥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 감사라고 아 제가 오프닝 멘트 때도 제가 저도 마음이 울컥했는데 들으신 분도 울컥하셨다고 하네요.
0: 네,
1: 참
0: 감사합니다.
1: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축복기도 해주시면
0: 네.
1: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기도를 듣고 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눈물을 흘리는 또 마음에 또 애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3840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따뜻한 마음이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기도의 모든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840님 참 귀하고 그 예쁜 마음 우리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그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월요일 계속 기도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광 침례교회 이승원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주눅들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유광 침례교회 이승원 목사님,

0: 진행해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3: 경동노회 장로중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건천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51-8004 건천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복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6월 15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육청의 교원 1차 필기시험 선발을 강제 위탁하도록 한 개정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사학들이 권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지 못하는 인사권 침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인천의 기독사학인 숭덕여고는 전교생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임에도 매주 채플과 신앙활동을 통해 교실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학원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숭덕여고와 사학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시험에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측이 교사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늠할 선발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82개 기독사학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보낸 합격자 중 권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배식 숭덕학원 이사장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기독교사라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권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독사학들의 인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는 공교육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 이면에 사학 본연의 권학 이념과 기독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을목회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장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실천신학대학원대 등 교계기관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술특강을 열고 미래목회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교회가 종교적 언어 대신 공공 언어를 구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 역시 서울 마포구 엘드림 통합 돌봄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교회가 유휴 공간과 인적 자원을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교계의 마을목회 담론과 민관협력 통합돌봄 모델 제시는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고동

0: 홍한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전 총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총회장 이만희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지시 체계와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6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박해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현지인 사역자를 기억하고 이들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전도 여행을 마친 뒤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오토바이 복음 전도자 파 씨의 삶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선교회 측은 고인이 숨지기 전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역 중단 압박과 함께 집이 철거되는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며 서울 사무실 순교자 연대표에 명판을 부착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남겨진 순교자 가족과 지금도 베트남 현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이어가는 오토바이 전도자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회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유가족을 돕는 홀삼호 선교회가 올해로 창립 32년째를 맞았습니다. 선교회 대표 이에스더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복지 행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선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는 현재까지 사정이 어려운 홀삼호 30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비 지원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오는 28일 경기 시흥 다롤교회에서 복지사역 확대를 촉구하는 헌신예배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4도, 평양 31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FEBC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1: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행동심리학자 메라비언에 따르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런 정도라고요. 목소리가 38%, 내용이 7%, 자세나 몸짓 같은 태도가 55%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용보다 관계 없어 보이는 태도가 말의 가치를 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학습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습연구회에 따르면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 효율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 듣기가 5%, 읽기가 10%, 시청각 수업이 20%, 집단 토의 50%, 실제 해보기 75%, 서로 설명하기 90%.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설교를 그냥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실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말씀을 직접 읽고 실천하고 또 교제로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와 힘과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수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현재 나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겼어도 현재 마주하려는 환경과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유혹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일라가 더욱 비중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자주 유혹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0: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있습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 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의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2: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3: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보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에
2: 네.
3: 대학에서
2: 네.
3: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2: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3: 그러게요.
2: 네.
3: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2: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3: 어렵죠.
2: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신학을 한국서
2: 하지는 않았습니다.
3: 미국서 하시죠?
2: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쭉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3: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2: 그랬습니다.
3: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2: 그렇습니다.
3: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2: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그렇죠?
2: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0: 이 알고 글로 가자.
1: 그러면 그래.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0: 만났습니다.
1: 저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1: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네,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던지
0: 네.
1: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던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0: 네.
1: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0: 네.
1: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1: 또 그런,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0: 네.
1: 어느 할머니가 평생
0: 네.
1: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부했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0: 네, 네, 네.
1: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0: 네.
1: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해 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1: 그러게요.
0: 수 있도록.
1: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지가.
0: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그러면 저 임기가
0: 네.
1: 4년 있다가 또 다시
0: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1: 근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0: 네.
1: 20년, 15년
0: 그렇죠.
1: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0: 네.
1: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0: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1: 기숙사는요?
0: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

0: 현장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0: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0: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0: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0: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 근데 그거 뭘 찍어야 되죠?
0: 해서 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글로 해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천한 5,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재단이 있어요.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000불을 주고,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0: 많이
1: 조정이
0: 좀,
1: 되는데,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0: 아유,
1: 드릴게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홍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2: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사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1: 네.
2: 그렇습니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2: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외분은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2: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0: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1: 따라갈 수가
0: 수준은 안
1: 없죠.
0: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0: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1: 그러시구나.
0: 예, 그래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1: 누나.
0: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랩티스트
1: 아니, 제가
0: 학교인데
1: 거기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1: 거기
0: 것 같으세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애들이 다바 통과를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예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예,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1: 거기 이제
0: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또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사역을
1: 근데
0: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0: 예,
1: 그
0: 그렇습니다.
1: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0: 네.
1: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0: 네,
1: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탈북 관계,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화기 때문에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한번
0: 감사합니다.
1: 만나서 좀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1: 그렇죠.
0: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1: 예, 그렇죠.
0: 부탁드립니다.
1: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3: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2: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2: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0: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러시아에 2003년도에 파송된 이소연 선교사입니다. 주로 러시아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10년 올인을 했고 70 넘어서 지금은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사할린 출신의 러시아 교포 가정을 다섯 가정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방송의 애청자고요.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소현 선교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제가 다섯 살 때 저희 어머니가 혼합주의 신앙인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꿈나무인 두 오빠가 홍역으로 죽고 그러니까 밤낮 무덤에 가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그 당시는 교회에서 그 종이 땡땡 울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듣고 스스로 교회로 가서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제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도 가고 부흥회도 심지어 저는 쫓아가서 같이 부흥회에서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0: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소연 선교사를 이끄셨을까요?
1: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1980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또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어차피 공산권에 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때였는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공산권 선교를 복음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국내에서 가정을 돌보면서도 이제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가는 선교사 가기 전에 국내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대양 육대주가 뭐 다 제가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왜 러시아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소련 선교회라는 선교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사와 서기로 동참하면서 이제 자연히 아무래도 러시아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맥락을 그렇게 이어서 저를 국내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0: 이소현 선교사님의 신앙의 성장과 생활의 성숙은 극동방송과 함께했습니다.
1: 저는 극동방송을 안 지가 1980년에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은혜를 받고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극동방송이 이제 크게 도움을 준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가지고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극동방송은 차에도 채널을 맞춰놓고 운전하면서 듣고 또 집에서도 늘 그걸 틀어놓고 일할 때도 듣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잠잘 때 빼고는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했고 새벽기도도 나가게 되고
0: 극동방송을 이렇게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갔기에 듣는 애청자에서 돕는 전파선교사로 나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그리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1: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전파 선교사라는 게 이제 헌금으로 동참하면은 전파 선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홍보를 안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아무튼 이제 헌금으로 이제 동참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것도 또 미흡해가지고 결국은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1984년도에 극동방송에 가서 김장한 사장님이 그 당시 이제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면담을 해서 그동안 이제 청취하고 헌금으로 동참했는데 이제는 몸까지도 바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귀하게 여겨주셔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남편 보고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운영위원이 되어 달라고 그랬더니 또 오케이를 해줬어요. 목요 성경 공부에도 같이 나갔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으로 한 30년 봉사했어요.

0: 기도를 갔다가 오다가 넘어졌어요, 눈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좀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극동방송에서 새벽 5시에 일곱 날을 다 목사님이 다르게 지금 8년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변함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만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이제는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받은 디모데아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고, 손자 손녀들도 그대로 믿음의 맥을 이어가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1: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 되기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0: 이렇게 극동방송을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도 그렇게 청취하면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촉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선교사가 되면서 극동방송이 또 더 많은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무엇보다 북한과 이제 중국, 러시아, 제가 러시아에서도 연예주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겹게 들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약 17억이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청자들도 이렇게 전파 선교에 많이 가입을 해서 정말 우리 극동방송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선교 기관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선교사. 오늘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인생은 전쟁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나폴레옹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합니다. 지는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합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폴레옹이 이길 수 있다고 나가서 싸웠다가 졌습니다. 그리고요, 포로가 되고 유배를 보내게 되고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싸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만납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도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우고 싶지 않는 싸움도 싸워야 했습니다.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장수하면 다윗을 손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 장군이라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때 보니까 12척이 아니라 13척이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한 장수가 이순신 소식을 듣고 배를 몰고 왔습니다. 13척을 가지고 왜군 333척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임진왜란에 23번 싸워서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도 다윗만큼은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돌멩이 들고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왜군이 쏜 흉탄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마는 다윗은 죽지도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싸움의 비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기의 고백의 말씀이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으며 정말로 어렵게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 했을 때에 세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 수없이 많은 싸움, 전쟁을 해야 할 우리 인생,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쟁이라 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드시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전쟁인 줄 알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게 대적자가 와서 나를 거꾸로 뜨릴지 모릅니다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환난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싸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좋을 때는 응답하다가도 어려울 때 환난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합니다. 남몰래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에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93살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숙녀 전도사님 이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 이름 들으면 우리 교회는 숙녀 이름은 없어도 숙녀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숙녀 이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들 4명이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광림교회, 금란교회, 임마누엘교회, 21세기 교회 한국감리교회 역사를 바꾼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입니다. 정말 기도의 여종이었습니다. 1908년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납니다. 선천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선천을 베이스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옛날 일제시대 때인데 주일날이 되면 선천에 가게 문을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온 도시가 성시화된 도시가 선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차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데 그 죽음의 고비 때마다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목회자로 세우고 6남매를 이끌고 어렵게 피난살이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내 아들을 목회자로 길러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여자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자 전도사님이 그의 아들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바꾼 훌륭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전도사님을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무수한 시련과 어려움을 오직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살아있는 성자였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진돗개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 기도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아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총, 좋은 총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 총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칸포를 들고 있든 새 총을 들고 있든 좋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총이어도 총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새 총을 들고 있어도 돌멩이 총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새 총 같은 총 들고 나가서 여러분 물맷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물매 제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새총입니다. 새총. 새총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다. 새총 같은 믿음이어도 총알이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총을 들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야 하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주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뜨겁게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환난의 구름이 걷어지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 성소를 대단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역대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참 다윗이 대단한 것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냐 하면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입니다. 금을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게로 치면 금을 3,000톤을 준비했습니다. 금을 1톤 트럭으로 3,000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금이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나라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사가지고 성전 짓는 데 바쳤습니다. 이런 금 3,000톤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은을 드리고 더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만큼 성전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곳의 기도, 다른 곳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 이 성전에서 드린 소제 번제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받아주실 거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성전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곧 나의 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내 집입니다.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내 집입니다. 고향의 아버지의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아도 그 집은 내 집입니다. 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이 있고 고향의 집터는 있지만 고향의 집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낡아서 허물어져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집터는 있는데 저도 고향에 집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도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고향에 집이 있으면 들어갈 방이 있고 누울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주 찾겠습니까? 그런데 누울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성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내 소속된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내가 마음껏 밤을 새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성전이 없습니다. 내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베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 베이스가 있습니다. 탁 타자가 치고요. 쭉 달려가서 베이스를 딱 밟으면 사는 거예요. 베이스를 먼저 밟으려고 베이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을 날려서 베이스에 몸이 딱 닿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사는 거예요. 세이프. 안전하다는 겁니다. 1루, 2루, 3루 아무리 가 있어도 점수는 안 됩니다. 점수는 한 바퀴 돌아서 홈베이스를 딱 집으면 1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홈베이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홈베이스가 어디냐? 이 주의 교회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점을 딱 짓는 순간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내 인생의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왜 점수가 안 올라갑니까? 왜 점수가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 홈베이스에 찍었습니까?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아무리 와도요 1년 365일 교회에서 살아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이 주의 성전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셨을까?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주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 법궤를 이제 저 올리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반을까 거의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옷이 다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좋아서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좋아가지고 교회들이 기뻐서 미칠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감동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서 인생에 어떤 환난, 어떤 싸움이 있어도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펄려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듯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야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돌멩이 몇 개 주머니에 들고 나가서 싸웠더니만 이겼습니다. 돌멩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더니만 죽었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졌더니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나면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졌더니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아무 위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구 이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빌 게이츠, 요즘 뭐 새롭게 부자된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 우리나라 왔다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보다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더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경제 규모 또 그 미국의 경제 규모 모든 것을 다 따져서 그 경제 규모에 이 사람이 가진 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등을 따져보면 빌 게이츠 재산의 한 10배 정도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40, 50밖에 살 수 없었다 했는데 90세, 9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일찍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록펠러였는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10계명, 10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인데 양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요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이 세워졌고 록펠러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교회가 3천 개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3천 개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록펠러가 후원해서 지은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록펠러 책풀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몇 억, 몇 천만 원짜리로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400억, 500억이 들어도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성전을 잊지 마시고 성전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람 성격 표현할 때요, 완벽주의란 단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어떻게든 교회 가게 하려고 막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완벽주의 장단점이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를 굳이 찾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100을 채우겠다고 하는 완벽주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 한 마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표를 채우고 목적 달성하려는 의지와는 다른 거죠.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냥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완벽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두란노경비와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 참 예전에 이 두란노경비와 찬양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이 팀들이 이렇게 했었고 테이프로 아 경비와 찬양 참 많이 들었는데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왔네요. 한 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실 제일 처음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3시로 했다가 제가 5시로 가면서 세상을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3시로 왔습니다.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3시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이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나 딱 3시 하면 동시에 방송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도 새끼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보면요. 휴가 때나 잠깐 쉴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주는 비가 내린다고요. 5189번님. 대부분 지금 오늘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씨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평택에서도 잘 듣고 계신다고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 사연 참여는 샵 1069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운받으셔서 어플 한번 다운받으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딱 클릭하면 라디오처럼 나옵니다. 휴대폰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8445번님처럼 이렇게 앱으로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목포에서 출첵, 의정부에서도 출첵. 자, 그리고 군포, 인천 남동구, 부산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아, 어제 귀한 선물 김선물 아유 마침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7856번님 광양 흐린 날씨 네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수원 소나기 내렸다가 지금 잠시 멈췄다고요. 849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완벽주의 얘기했는데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주의가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저도 조연출로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있다고요. 자,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 5189번님 내게 강같은 평화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날 사랑하는 주님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껴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예요. 예전에는 퇴근 때 들었는데 3시로 옮기셨군요. 워크숍 가면서 들어요. 새껴라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화이팅 하고 7148번님. 예전에 퇴근 때 들었다. 5시 때. 그 옛날인데 진짜. 전국 방송 되기 전에 서울 경기권만 방송할 때 그때 5시였습니다. 오후 5시. 그때 오래간만에 오셨나 봐요. 7148번님. 3시로 이렇게 옮긴 지 꽤 됐습니다. 3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립니다. 1964번님. 그렇죠.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 방송국은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은 70년이 됐어요. 극동방송이. 의정부 출석해 주셨어요. 2682번님. 즐겨 듣는 극동방송입니다. 어찌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이제야 출첵합니다. 라고 2150번님 잘 오셨어요. 어플 메시지로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 어플 스토어 가셔서요.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딱 하나 떠요.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에서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글도 남길 수 있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만난 예전 구역식

그 중에 새끼라 청취하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했다 하면서 반가웠다고. 오, 그렇군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 아는 식구 중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도 가입했다는 분을 만났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도 새끼라를 듣고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또 반가워요. 서울은 해가 쨍쨍 몹시 덥다고 2191번님. 강남에서 오후 반차 내고 퇴근 중에 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어제 MRI 받으셨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191번님 화이팅. 아버님 힘내십시오. 1964번님 1년에 두 번 이웃 초청 잔치 하는데 상반기에 603명의 초청 대상자 참석했고 463명의 귀한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 참 많이 나왔네요. 우리 463명 앞으로 계속 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화성 동탄 8503번님 비와도 축구하러 가는 아들 박이한 화이팅 해달라고요. 그래 그래, 비오는 날 축구하면 더 재밌지. 축구, 아 오전에 축구, 그 얘기는 이제 패스. 패스입니다. 자, 세종 대전 비 내립니다. 4637번님도 오셨어요. 어떤 데는 햇빛 쨍쨍, 어떤 데는 비 오고, 여기는 대구 무척이나 더워요. 새끼라 방송 듣고 지낼래요. 이렇게 또. 그렇군요. 자,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신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내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최근 내가 예배를 드디어 시작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좋고요. 저랑 전화통화하고 나서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교회 갔다고요. 경북 구미에서도 오셨고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아, 내일 애들 온다고 해가지고 밑반찬 우엉채조림, 묵은지 삼치조림 만들고 있다고. 와, 우엉채 저 며칠 전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죠. 옛날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자, 서천 남대문 듣고 계십니다. 비 내리는 익산 듣고 계시고, 한동 카페에 앉아 비가 오는 날씨에 쉬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들내미 어린이집 하원 준비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카레 하고 8858번님. 일산 비 오기 시작했다. 경기 광주도 비 온다고요. 논산 연무에서도 잘 듣고 계시고.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신청곡 고사마의 목회자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5127번이 화이팅입니다.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5127번님, 고3 자녀 목회자 비전을 품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흥 무지덥다고요. 또 송파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같은 회사 다니는 언니한테 새끼라에 전화통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된다면서, 아주아주 안 된다면서, 자기는 조금 더 놀아야 된다면서 극구 안 된다고 하네요. 놀 만큼 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2년밖에 안 놀았다고, 자기는 좀 더 놀아야 된다고, 이 언니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4111번님, 와, 2년 놀았으면 진짜 많이 놀았는데, 와, 얼마나 재밌게 놀면은. 그러게, 이연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주 괴로운 방학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신나는 방학이네요. 교회 방학이 2년. 자, 우리 4111번님 이 언니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작전으로 일단 시작해봅시다. 극동방송에서 선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놀면서도 극동방송 들으시라고, 새끼라 들으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전화연결 되겠죠.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언니 주소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낼게요. 논산 연무에서 잘 듣고 계십니다. 딸이 방학 중인데 계속 기도 중이고 언제 기회 봐서 새끼라 도전하겠다고. 그래요, 꼭 도전해 주십시오. 김밥 먹으면서, 점심이 늦으셨네요. 3768번님 인천에서 남편과 아들 함께 이사할 집 리모델링하면서 또 새끼라 응원하면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8589번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 가족들, 방학생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급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극동방송을 어떻게든 듣게 해주시고 기회되면 새끼라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 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 방학이다, 본인이, 내 자신이 하시는 분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지금 내가 교회 방학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네요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또는 뭐 3년 쉬고 있다 3년 방학, 코로나 방학 5년 방학, 나 20년 쉬고 있다 20년 방학, 아니면 나 무교다, 종교가 없어요, 무교, 이렇게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면 그 옆에 방학생 있으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방학, 예, 몇 년 방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금방이라도 비가 오려 한다고요. 392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아까 사실 제가 방학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보낸 분이 계세요. 이분 어떻게 문자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보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 0584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합니다. 0584번님 신호 갑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번님 신호 갑니다. 0584번이 신호 가요. 058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아, 안 받으시네요. 아쉽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내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다. 본인이 방학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몇 년 방학 이러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저하고 통화가 지금 될 수 있는 분. 네,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지금 방학이라고 지금 주신 분은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9852번님? 응?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8858번님 내일 가족여행으로 경주를 가시는군요.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꽃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8858번님

마커스 꽃들도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파동 거여동 운전대 잡으면 늘 청취하고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2830번님 지금 방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하고 교회를 찾고 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2830번님께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방학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있지만 남편이 지금 통화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좀 전화를 거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남편 방학이에요라고만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3959번님, 14년 방학 후에 다시 계약한 지 3개월째라고. 와, 아들, 딸의 인성과 아내와 저희 가족 평온을 위해서 또 친누나의 권유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너무 잘하셨네요. 3959번님, 그 후로 운전할 때는 극동방송을 잠시잠시라도 늘 듣고 계신다고. 와, 우리 3959번님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성함하고 주소 샵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 무화과밭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성경 암송하는 손녀들 따라 암송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187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그러게요.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저도 이 무화과라는 걸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침 나옵니다, 갑자기. 정말 맛있는데. 제 친구 7년째 방학이에요. 제발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7413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계약한 분이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0: 8월 3일 여보세요? 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0: 다행이네요. 지금 울산 맞죠?
1: 네. 방송 듣고 있었는데.
0: 방송 듣고 있었어요. 네네. 이현주님?
1: 네네.
0: 우리가 작년에 통화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새끼라를 듣고
1: 네.
0: 스스로 교회 가신 분 맞죠? 울산에서.
1: 네, 근데 야. 제가 새끼라도 새끼라지만은 예. 제가 울산 극동방송
0: 예.
1: 아침 방송을 출근 시간에 들으면서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나서
1: 네.
0: 그때만 해도 아들, 딸은 전도를 못했는데
1: 네.
0: 지금 다 교회 나가고 있다고요?
1: 네네.
0: 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들은 어떻게 전도가 된 거예요?
1: 저희가 그 울산에서 예. 돌아올 탕자라고
0: 돌아올 그 돌아올 탕자. 예.
1: 그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0: 예.
1: 제가 그때 이제 스스로 혼자 가게 돼 가지고
0: 예.
1: 그 극동 방송에서 울산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0: 예.
1: 그 인터뷰를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0: 예.
1: 생방송으로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0: 예.
1: 올해 4월이었거든요.
0: 예.
1: 네, 올해 4월에.
0: 예.
1: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 아들과
0: 예.
1: 통화를 하고
0: 어.
1: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나가고 저희 딸도 지금 고1인데
0: 예.
1: 제가 조금 부탁을 했더니
0: 예.
1: 예.
0: 와.
1: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울산극동방송 완전 애청자시군요.
1: 네, 저는 그걸로 계속
0: 그러니까.
1: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도
0: 또 올리고
1: 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에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0: 예예. 예.
1: 네네. 그래서
0: 네
1: 혼자 가게 됐어요.
0: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갔어요.
0: 오. 그리고 이제 네. 또 전화 연결해서 아까 네. 딸인가 아들도 교회 가게 되고.
1: 네. 네, 그거는 작년에 피디님하고
0: 네.
1: 통화를 하고
0: 네네.
1: 기도를 해주셨어요.
0: 오.
1: 네,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들, 딸도 같이 이제 교회 가게 해달라고
0: 예, 예.
1: 기도를 해주셨고
0: 예.
1: 선물도 받았고
0: 예.
1: 네, 그래서
0: 이야.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다니고 있나요? 아들, 딸?
1: 네네. 네, 그래서 중고등부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0: 예.
1: 친구 따라간 게 아니고 엄마 따라가서
0: 예.
1: 어색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갔어요.

0: 같이 들여주고요.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은 적응을 조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예,
0: 가기 싫은 것 같은데도
1: 예.
0: 아침에 잘 일어나서 네, 가고 있어요.
1: 그래서 엄마 없이 지금 이제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0: 저번 주부터 그렇게
1: 저번
0: 했어요.
1: 주부터.
0: 네, 하고 제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1: 예.
0: 엄마가 그 9시에 같이 못 드린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고 저는 식당 봉사를 하고. 네.
1: 야, 몇년 방학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0: 저는 30년 방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 예
0: 큰 교회로 이제 부모님이 옮기시면서 제가
1: 예
0: 적응을 못 했던 거예요.
1: 예예
0: 그래서 고1 때 제가 여름 수련회까지 간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고1이지만 그
1: 예.
0: 딸이 태어난 지 이제 돌 되기 전에 동네 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1: 네네.
0: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1: 예.
0: 그냥 또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1: 30년을 쉬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다니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까지 하고. 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0: 네.
1: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0: 아.
1: 아직 안 받았죠? 꽃바구니.
0: 네, 저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네.
1: 그러면 꽃바구니를
0: 네.
1: 애들에게 다그좀 전해 주십시오.
0: 네네.
1: 니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정말 잘했다 하면서 꽃바구니
0: 네.
1: 전해 드십시오. 예. 혹시 자, 우리 이현주님 가장
0: 네.
1: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0: 인생 찬양이요. 저는
1: 네.
0: 실로암 옛날 노래이긴 한데
1: 예, 실로암.
0: 찬양이긴 한데 예.
1: 왜 실로암이 제일 좋으세요?
0: 그때는 중고등부 때 정말 뜻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 찬양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1: 예.
0: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1: 그래요.
0: 저한테는 그 가사 내용, 찬양 내용이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네.
1: 옛날에는 진짜 그렇죠. 실로암 그냥 우리 박수 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0: 네, 신나게 그냥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옛날에는
0: 불렀어요, 그때는.
1: 진짜 내가 차가운 새벽이었고 밤이었고, 근데 이제
0: 네.
1: 주님 만나고
0: 네.
1: 감사하고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실로암이 그쵸?
0: 네네. 맞아요.
1: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 또 아들, 딸까지 다니게 됐다는 소식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0: 네.
1: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예.
0: 네.
1: 계속 우리 울산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자, 우리 천파 선교사님 김선 권사님 아들 20년 방학했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지금 방황 중인데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군요. 김포 그쪽에 제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까 우리 어르신이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보내면서 조현출 김인수 갑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복된 꼭 주말도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경동노회 장로중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건천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51-8004 건천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 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 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 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0: 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단순한 배경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묻고 삶의 방향을 보여주며 마침내 나무와 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겉으로 무성해 보이는 잎사귀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으로 맺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이 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재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윤학원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크 음악 가운데 준비해봤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의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발디가 남긴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오보에의 서정성과 기교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독주 오보에와 그리고 현악합주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 통주저음이 하프시코드와 함께 연주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1악장은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협주 양식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합주, 그리고 오보에의 솔로, 그리고 합주, 그리고 솔로 이런 형식으로 순환되면서 이루어지는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의 양식, 리토르넬로 형식이 이 작품의 중요한 양식으로 1악장을 채우고 있고요. 또 1악장에서는 바로크 오보에지만 아주 민첩하고 또 긴장감 있는 패세지가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의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고전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작품의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고전 교향곡은 1916년부터 1917년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작곡된 작품이니 고전 시대의 형식과 양식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시대에는 조성의 기반들이 무너지고 이제 현대음악이라는 새로운 양식들이 저마다 작곡가들에 의해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빈 악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음녀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드뷔시를 중심으로 한 인상주의 음악을 통해서 조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새로운 음악, 새로운 소리를 향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또 다른 기치를 내건 작곡가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신고전주의 악파입니다. 러시아의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서 오늘 함께 하실 프로코피예프가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작곡을 했는데요. 고전시대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기보다 고전시대의 전통 그리고 양식들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음색으로 뭔가 음악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신고전주의 양식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작품을 함께 하시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이 20세기로 재해석됐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체는 굉장히 익살스럽고 또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활기찬 그런 피날레로 굉장히 그런 가운데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작품인데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25번 고전 교향곡 오늘은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D메이저 작품번호 25번 고전 교향곡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아간 아가씨 가운데 12번 휴식이라는 가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가곡인데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가곡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낭만주의의 문을 열었던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예술 가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함께 하실 12번 곡 휴식은 이 연가곡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지금까지 쉼 없는 여행을 해왔지만 사랑하는 물레방아간 아가씨를 만난 뒤 비로소 휴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길 위에서 피곤함을 몰랐지만 이제 사랑 때문에 비로소 피곤함을 느낀다. 이 가사를 보면 이 청년은 물레방아간 아가씨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가곡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 슬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사를 가지고 그 서사를 음악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예술 가곡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슈베르트의 예술 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아간 아가씨 가운데서 12번 휴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BWV 159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코랄 전주곡을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아간 아가씨 가운데 12번 휴식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 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지켜낼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것, 뭐든지 보이기만 하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소유에 대한 집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잡히는 쪽으로, 잡히는 것마다 다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겨내지요. 나이가 들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필요를 느끼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든지 더 쌓고 모으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은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있다 한들 내가 이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함께 이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기뻐하고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때로는 더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줄 자가 필요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줄 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가졌냐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조선 구한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은 봉출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민에게도 뺨을 맞고 상을 당해도 상복을 입지도 못하고 죽어도 상녀를 쓸 수 없던 저주받은 신분이 백정입니다. 어느 날 이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갈 때 기적같은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당시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어의라고 하는 어의였던 에비선 선교사가 이 천안 백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에비선 선교사는 냄새나고 불결한 백정의 집 방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몸을 닦아주고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어요. 왕의 의사가 천안 백성을 살리러 무릎을 꿇는 이 모습에 백정인 봉출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다니.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백정 봉출이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훗날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님이 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역시 예비선 선교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여서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된 박서양 박사입니다. 세바란스 병원의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한 선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뒤바뀌는 위대한 인생 역정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남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정말로 만나고 싶은 갈망하는 만남이 있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꼭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만남에 대하여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소통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만남 속에는 지나고 나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이 나기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축복도 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 주셨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백배 천배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아닐까요? 백정 박성춘이 에비선 선교사를 만나 신분이 바뀐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백장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한 게 있습니다. 오늘 4장 12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것들을 쏟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선지자는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최고의 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지목한 대상은 누구인가? 1절에 봤더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밭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하여 밭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이들도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밭산의 암소라고 표현합니다. 밭산은 어떤 곳일까요? 헐몬산 밑에 목초지가 풍성하고 비가 자주 와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소가 자라나는 최상급의 목축지가 바로 이 밭산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관령이었습니다. 대관령의 최상급 한우 같다는 존재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좋은 풀 먹고 살이 통통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편안한 삶을 살았던 밭산의 암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이 장면은 어쩌면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위 1%의 트렌디하고 우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여인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뭐라고 전화하는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들어올 때 와인 한 병 사와요. 우리 오늘 밤에 한잔 합시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얼마나 정겹고 여유 있는 가정에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며 이것을 꿈꾸며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너희가 지금 한가하게 술을 마시며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누리는 그 여유와 풍요와 넉넉함은 그것을 얻기까지 과정이 썩었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볼까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여 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이들이 얻게 되어진 것은 힘없는 자를 학대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얻어진 그것을 가지고 부당해서 착취하고 폭력으로 짓눌러서 자기들만의 어떤 사교 모임을 만들고 이와 같이 술을 마시며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만남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파산의 암소가 여러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나 대관령 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정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에 목숨 걸고 세상 사람만 뒤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생에 삶 주신 기회, 내 생에 삶 주신 시간, 영 열정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못 만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만나지 못합니다. 임재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갈고리를 끼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고를 비웠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40년 이후에 아수로의 군대에 정말 굴비처럼 깨어 엮여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모르는 저 불법 환자들 때문에 우리의 비극입니까? 진짜 비극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수고하고 전도팀에 피 흘리고 낮아져서 교회를 살리는 현숙한 여인들이 교회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기도실을 버리고 세상의 모임에는 악적같이 달려가며 바산의 목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바산의 그 목장은 부유함이 있고 능력함이 있지만 일시 현상에서는 편리함을 주지만 영원한 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 바산의 암소라는 영적 신기로서 내려와서 다시금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세상 따라가는 신앙을 멈추고 낮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통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신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가장 무서운 또 함정이 있는데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은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베델과 길갓이라는 지명은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갓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구나. 이들이 아침마다 범죄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자원해

큰 죄를 드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해. 우리 신앙이 최고야. 나 십일조 해. 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성도야. 그런데 5절 끝에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들이 만족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종교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지 나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십일조를 내고 성전 다녀와서 영적인 울감과 자기 만족을 누려왔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지만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주의가 있는 나라요. 국가에서 이곳은 종교세를 걷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있는 목사님은요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 교회 현실을 보니 그 독일 교회는 교인들이 4천 명, 5천 명 거기에 이름이 쫙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노인 몇십 명만 덩그러니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갑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상한 심령이 없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가 없고 흘리는 눈물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뜨거운 영성이 배제된 끝대기 제도만 남아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무원 그 목사님, 세금 내듯이 드리는 헌금, 교양으로 참석하는 예배, 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비극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럴 땐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하량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 이와 같이 집사입니다. 근사입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정말로 감사가 가득합니까? 남들은 외형만 보고 우리를 직분을 불러줍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와 같이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다운 이와 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비어있다면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알맹이 없는 공안신앙. 이곳으로 그 아무리 수많은 만남을 가진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남이 나를 속일 때는 자존심이 상한다느니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합시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목사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다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껍데기보다 더 충만하고 가득한 신앙의 확신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영적 마비된 무감각한 신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려워야 할 영적 질병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예전에도 임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들은 척 거절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두드리는데 간격이 없는 영적 마비 상태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은 건강한 성도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온갖 방법으로 이와 같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깐부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밭을 치시고 그리고 10절에

0: 합니까? 전염병과 칼로 자녀들을 치셨다. 왜 이제 이 재앙들이 임했을까요? 멸망시키려고 그랬습니까? 제발 이렇게 치면 너희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경고 사인의 경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들이 목록 끝에는 매 구절마다 피를 떠하듯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렇게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치셔도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옵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으니 운학제의 반복에 노출되다 보니 신앙의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 하나님의 경고 음성 들을 줄을 모르는 무덤덤한 처지가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연히 당하는 재난일 수도 물론 있고 또 영적인 연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고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이와가 삶의 환경에 내 삶의 평범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해석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았을까? 내가 병에 들지는 않았을까? 내가 이와 같이 감각은 없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에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는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을 막다가 40년 뒤에는 앗수르에게 패망되어져 굴비처럼 갈고리에 깨어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작은 균일이 일어날 때 가슴이 찔리고 아파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와 같이 다시금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소유의 경쟁처럼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면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압니다. 온 천하를 다 소유했어도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소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파산의 암소처럼 예수님보다도 탐욕에 더 눈이 멀어 내 인생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껍데기의 것을 가지고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은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나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마비된 심장은 아닙니까? 주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이 모습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남은 여정의 삶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우선을 두고 여기에 이와 같이 근본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걸어 세례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라는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 앞에 유일한 구원자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록스의 찬양과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이 가는 길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걸으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험과 배처, 고난과 눈물을 지나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콜로라도 중창단의 재진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와같이 길가는 것, 그리고 국립합창단과 소프라노 노성혜의 불길같은 성시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자신의 뜻과 편안함을 좇는 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염덕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삼키려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멸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그들을 바짝 쫓아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저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홍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어떤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과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곳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지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작정을 하고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한나절에서 혹은 몇 날 며칠을 머무를 요량으로 장막을 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애굽의 바로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갇혀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바로는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바람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빌미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된 그 소식이 바로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그런 빌미를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자, 근데 사실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그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빌미를 제공한 정도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받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즉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며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바로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에게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나아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애초에 바로에게는 없었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주입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원래 바로 안에 있었던 그 죄된 본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라 명령하신 분도, 그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리도록 만드신 분도,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드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절망스럽게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그 땅과 그 길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받도록 만드셨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과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광을 얻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홍해와 애굽의 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마치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그들의 출애굽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담벼락과 같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는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억압과 고통의 세력이요. 이제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의 그 세력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는 이 상황, 분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그 홍해로 애굽의 군대를 덮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에게 이 홍해는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실패를 상징하는 바다였고 죽음의 막다른 벽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생명의 통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격해오던 이 애굽 군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들에게 애굽 군대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멸망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그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말살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인 홍해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망의 공포로 몰아넣던 홍해를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몰살하는 심판의 막대기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애굽의 군대를 불러들였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직접 갈랐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워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또한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만드는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그곳을 통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를 애굽 군대 위로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그 장면을 응시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예배라 부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참 의미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홍해를 가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를 거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까? 기독교를 적대하고 혐오하는 집단과 그 세력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응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본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원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매다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이지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 여겨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선고받으시고 비천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패배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애굽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십자가를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요청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삶과 내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학생들의 경우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성적과 진학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아닌 학원과 독서실로 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무료하고 반복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 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주말의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0: 결국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것들, 분명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넓은 선택의 폭을 허락해주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더 많은 주도권을 내 삶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요. 그렇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바로 그 유익들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무언가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현실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와 구원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염덕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5-3121번 054-275-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에 자녀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긴장될까 공감도 되고 문득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취준생 시절에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패도 만나고 기다림의 시간도 지나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지금은 헤매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선 결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눈물로 지나온 시간, 기도하면서 견뎌낸 시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그 길이 모두 믿음의 자산이 되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또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고요. 또 저녁이 됐네요. 와,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바쁘게 살다 보고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1년의 반이 지나 있고요. 또 하루가 마무리되고 한 주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천관웅 목사님의 목소리였어요. 내 길 더 잘하시니 올려드렸는데요. 요즘 면접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공무원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분들 응원하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든 분들도 응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찬양과 말씀 가득한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신청해주신 찬양들 올려드리고요. 또 말씀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드리고 또 채워드리는 시간 보내보려고 해요. 혹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은혜 받은 찬양 있고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지금 신청해 주세요.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받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37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야간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하나님의 영이

매 현장에서 뜨겁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야간 출근 쉽지 않죠. 남들은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우리 3797번님 너무나도 존경하고요. 대단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뜨겁게 임하시길 또 만나주시길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하루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러빔의 목소리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이라고도 불리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택한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266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신청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입니다. 찬송가죠. 아시는 분들 계신 자리에서 신나게 또 즐겁게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금요일 홍서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찬송 있으신 분들 또 듣고 싶은 찬송 있으신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세요. 다음 신청 찬양입니다. 7000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빛 되신 주 찬양 신청합니다. 네, 신청곡 올려드리면서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네, 신청 찬양 빛 되신 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찬양이었죠. I have seen the light. 나는 빛을 보았다. 찬양 영어로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회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빛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양 올려드려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올려드렸고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힘찬 찬양이었죠. 기프티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과 또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홍서영의 찬양 공방 이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말 주님 품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돌아올게요.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로 함께 오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지금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귀한 청년분의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 청년분 이 자리 함께 하실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놓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또 돌아오는 주말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J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돕는 건강한 성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더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성숙한 인격과 영적 실력을 쌓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성숙을 멈추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질을 계속하여 참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성공, 인기,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것입니다. 과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자기 존중감 없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대접만 받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시는 분들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외로워 눈물이 나도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면 초가인 듯 여겨지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탄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힘겨울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0: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함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래된 상처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오래된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몸에도 상처 흉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심한 말 한마디, 어떤 그런 눈빛 하나에

받았던, 또 형제들에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기억들, 혹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저래 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절로 나은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유라는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그냥 스스로 기억하지 않고 거기 초점 맞추지 않으려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다 나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익숙해졌던 우리의 상처가 조용히 꽤 오랫동안 우리의 내면을 좀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늘이 생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그늘이 있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좌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이것이 근심이 되었는데 이 근심이란 말을 한번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케호 르하우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르하우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성령을 상징할 때도 쓰게 됐지만 사람의 마음 혹은 숨결, 호흡이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앞에 케호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은 꺼져가는, 희미해지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그 짓눌림,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진 숨결처럼 굉장히 짧은 호흡을 가진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고 주저앉았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상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한 영혼들이 만든 왜곡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자꾸 왜곡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늘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빨리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얘기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마치 은혜의 불감증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폄훼하기도 하고 물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의 의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도 희한하게 잘 자라지 않아요. 정리하면 내면의 성장이 멈추어진 채로 잘못된 자기 신념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있는 곳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누가본 사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경책을 딱 펼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려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예수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성경을 덮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셔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군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내가 고치고 내가 해결하러 오셨다. 주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있고 세상에서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진 사람들, 이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굿뉴스,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 상한다는 마음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 내가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 갇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더 누릅니다. 우리를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짓누르는 이런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해를, 여러분 은혜의 해란 말은 히브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 7자를 완전수로 쓰잖아요. 6년 다음에 7년째가 될 때 안식년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49년이죠. 지나고 난 다음 50년째가 되는 날은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회복됩니다.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팔렸던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종들은 다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희년의 날이에요. 진들고 힘들어도 50년만 딱 참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 고치고 치료해주겠다고. 그 희년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찾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문둥병입니다. 잘못 만지면 감염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당신은 사람들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격리 생활하면서 나병 환자 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 치료 안 되면 가족의 곁을 떠나서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몸도 힘들었지만 그 분리되는 그 아픔들, 외로움이 사실은 더 컸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한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와서 염치가 없어서 하는 말이 주님,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장면에서는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는 그냥 싹 고쳐주신 장면이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름이 넘쳐나는 그 몸을 주님이 만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이 상처라는 거, 실패라는 거 이것이 더 이상 뼈아픈 우리 삶의 이슈가 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온전한 치유의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이런 상처를 꼭 쥐고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도 주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처를 꼭 쥐고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일까? 더 쉽게 말하면 창피할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들춰내면서 치유 자리에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요. 그게 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증에 너무 익숙해져서 치료를 미루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문을 안 여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거 못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우리의 상처의 문제들,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룰 때는 왠지 하나님 이걸 못하실 것 같다는 희한하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뭐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 만든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이 상처를 해서 변형된 나의 모습이 원래 자아와 뒤섞여서 살다 보니 이게 원래 내 모습 같고 이것도 내 모습 같고 그냥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계속 눌려있는 겁니다. 눌려있고 주저앉아 있는데 부정적인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어놓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갇힌 자를 내가 놓아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주님이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더 이상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면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안 자라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성인아이, 몸뚱아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그 정서는 뭔가 나의 삶을 멈춰버리겠다는 그 순간 그 일로부터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자나깨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 순간 그 인생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겠나? 왜 나는 그 순간 그런 선택을 냈지? 자기 감정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든 육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치유의 매뉴얼처럼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적인 치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바꾸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는 천국 갈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가 안 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그 아픈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교환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좌절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사야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나무든지 뭐든지 태우면 마지막에 잿가루만 남잖아요. 그 제가 너무 좋아서 집에다 막 수북이 쌓아놓고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극심한 슬픔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일부러 어디서 잿가루를 가져가서 그 바닥에다 재를 뿌리고는 거기 앉아서 야, 나 슬프다. 아, 힘들다. 그런 뜻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잿가루를 날린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뭐 누가 죽었나 보다. 굉장히 힘들인가 보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가는 게 이제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또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잿가루 대신에 내가 화관을 줄게. 주님이 그 잿가루 대신에 내가 너희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슬픔의 영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면요, 막 우리 흔히 말하는 우울증,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들려요. 막 절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확 몰려오면 막 잠잠해서 죽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이 밤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벽 기도를 가야죠. 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서 또 기도 자리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 또 힘 주시네요. 그래서 또 나오면서 또 웃어요. 그냥 완전 미친 사람이죠. 영적으로 조증이에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근데 여러분들 늘 슬픔의 감정에 잡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슬픔의 영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면서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 옷은 우리의 기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의 옷을 입도록 자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우울한 꿀꿀한 것들, 슬픔들, 막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저 인생 안 된다고, 저 집안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그 프레임에 꽉 찍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후반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좋은 나무가 되게끔 하나님 싹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완전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 머리만 맴도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종교인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은 상태대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습니다. 4절에 황폐했던 무너진 성읍 같은 우리를 새로운 도시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은, 외인들은 우리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뭐란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아니면 제사장 못 됩니다. 신학교 10개 나와도 못 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봉사자라.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너희는 사역자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사역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전신자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그 부르심을 함께 이뤄나가는 사역자로 그럼 정체성을 확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 하나님의 치유는 갑절의 회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수치 대신에 갑절이나 얻겠고 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겠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나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갑절로 채우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 치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치유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사역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말하면 이 사역이, 이 회복이 세대를 넘어갑니다. 치유는 세대를 넘어갑니다. 9절에 그들의 자손은 이방 나라 가운데 알려지겠고 그들의 후손은 만민 중에 알려지니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저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야, 우리 새생명교회 진짜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알렐루야. 우리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우리 입에서 다른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래 좋죠? 여러분, 노래에는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가끔 대중 그런 가수들이 부른 노래에도 뭔가 좀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 조금 있잖아요. 너무 많이 부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올려드린 찬송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 흑인들이 만들어 부르는 그 블랙 가스펠이라 그랬잖아요. 흑인들의 노래는 두 가지 부른 것 같아요. 하나는 한이 서려 있는 노래,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블랙 가스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민요 같은 거 있잖아요. 틀어서 들려주니까 너무 자기들 노래와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한이 서렸거든요. 근데 흑인들 얼마나 한이 서렸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노예 상인들이 와서 어느 날 막 붙잡아서 노예 상사를 태워서 사람들 짐승처럼 그 트레이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다가 반 죽었다잖아요. 거기서 그냥 누워서 대소변하면서 그렇게 불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분들의 그 한, 그런데 또 주인이 예수님 있네. 주인님 교회에 모셔드리고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들었던 그 찬송에 은혜 받아서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져서 그 아픔들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한이 서려서 그분들이 만드는 그 블랙 가스펠 속에는 그런 정서가 녹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흑인들은 이렇게 리듬감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박자 맞춘다고 막 죽어난 이분들은 이렇게 박자가 타고난 것 같아요. 막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1절부터 9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10절부터 12절 두 구절은 주어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공의 겉옷을 더하셨습니다.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패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긋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치유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패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지금 말씀 뭐냐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패물로 단장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최고의 옷으로 받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자리는 결혼식 같은 자리고 축제의 자리거든요.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 얼굴 표정과 옷차림만 봐도 야, 저분은 오늘 은혜 받으신 분이가, 저분은 정말 주님께 기대하고 오신 분이구나. 기대 안 하고 오신 분들은요, 아시죠? 대충 만들어진 티셔츠 입고 얼굴 화장도 안 하고 할렐루야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준비 안 됐다는 뜻이에요.

0: 가장 비싼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왜냐하면 파티하는 자리잖아요. 나의 노래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찬양한 얼굴 표정만 봐도 은혜 받은 것이 보여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심각한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안 따라 불러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좋은 습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이 혹시 요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막 부정적인 생각, 좌절, 절망이 막 이만큼 가득 차도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새로운 싹이 시작돼서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고. 여러분들 이 치유가 한꺼번에 싹 다 막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천천하게 천천히 새로운 것이 뿌려져서 자라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영적인 새로운 발돋움이 시작되면서 저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좀 용기를 내서 그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는 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결단했죠. 하나님이 오시는 나를 놔둬 보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상처가 있는 그 자리로 주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그 잿가루를 주님께 드리면 화가 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하면서 반드시 새롭게 솟아나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딱 10년만 저 좀 더 이거 붙잡고 살래요. 그러면 주님도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손을 펼치십시오. 부끄럽지만 그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그 썩어 문드러져가고 고름이 흐르고 피투성이 된 그 손을 주님 손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손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그 손 어루만지시고 붙잡으시면서 어쩌면 아마 예수님은 그 고름에 입을 대시면서 그 고름을 짜내시고 그 고름을 주님께서 빨아서 내뱉으시면서 싸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덕행을 쌓음으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그분은 초대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다가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잔잔한 찬양들로 출발했습니다. 나무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서 엘샤인의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독생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길밖에 없음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초대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28번님께서는 저녁 시간 내 삶의 노래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9459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풍성한 이 방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닮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762번님께서는 아기가 방금 잠들었고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는데요. 저의 간증이 모두 담긴 찬송가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하면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찬양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결론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참 많았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또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이 그런 여러 가지 분쟁들로 인하여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믿음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가 알듯이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의 삶이 반복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굳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그렇게 살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날마다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죠.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나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또 가난하잖아요. 그 가난 가운데서 두 자녀를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분은 늘 교회에 오시면은 웃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분을 잘 모르는 분이 볼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참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아, 참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그분이 계속 웃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삶 안에서 아주 단단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10수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한번 연락을 해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아, 그 집사님 요즘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눈물로 기도하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아유 요즘 집사님이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으로 정말 즐겁게 교회의 사역에 참 귀한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마크스 앨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줄 수 있을지는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면 적어도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절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도 자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믿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그게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뭡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내가 뭘 하면 좋아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사랑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우린 주를 만나고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서 믿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을 전적으로 내가 믿게 된다면 나의 삶에 세워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구별하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 뭐 새벽기도 가는 것은 피곤하고 어려운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은 새벽기도 말씀도 뭐 교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파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출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어린이 큐티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막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큐티에 보면은 끝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검사를 받으러 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오는데,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이제 한번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도, 극동 식구들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분명한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를 사랑하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위로부 1분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자꾸 가고 싶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이전까지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교회에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주일날만 와서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수요예배도 오게 되고 금요기도회도 오게 되고 또 새벽기도회도 오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의무가 아닌 이제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룻기서 오늘 3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보아스의 타작 마당이 이제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았고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의 무대

자기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이 된다는 겁니다. 룻이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하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일을 떠맡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어찌 보면 시어머니지만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아주 독특한 입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그 생소한 이 모세 율법의 어찌 보면 그 아주 그 세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두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율법인데, 그것은 그날 타작마당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율법인데요. 성경의 근거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율법이다, 이 계대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성경 가운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정확하게는 사실 이 룻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이 여러 번 강행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법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시죠? 즉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등불을 들고 그것을 깨끗이 닦고 심지를 손질한 다음에 어두워지자 등불을 켜고 휘파람을 불면서 거리로 나아갔어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녀석이 어디로 가는 거지? 다른 형제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그들은 밖에 나갔던 형제가 다시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는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묻지를 않았어요. 궁금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묻지를 않았던 것이죠. 다음날 저녁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이번에는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보았는데, 3일째 되는 날 밤 그 형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어봤죠. 어디 갔다 왔느냐? 그는 저 아래 내려갔다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우리도 저 아래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갔다 온 친구가, 그거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새로 이사 온 이웃에 딸이 있다던데 너 갔다가 그거 봤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갔다 온 형제가.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내가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그녀를 만나러 간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를, 나는 좋은 이웃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들을 방문하려고 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형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보았느냐. 정직하게

하면 그렇다 이렇게 내려갔던 형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그 여자를 자세히 보았는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너에게 어떤 일이 발생함으로 가족들 간에 장애가 형성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할 것을 요구하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계대 결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형제 중 하나가 아, 왜 그 여자 사귀느냐, 나는 그 여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정신병 의사에게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가씨가 별론데 너 왜 그래서 만약 네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 정신과 병에 가봐라. 그러자 그 형제는 자기 고집대로 결혼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나무에 깔려서 요단강 물에 빠져 또는 전사했을지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형제와 결혼했던 여인이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즉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들 중 한 사람이 나와 결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 형제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제 그들이 그 요구를 듣고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형제에게 경고를 했어.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나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 그 혼자 된 그 여자가 그 형수이건 뭐 제수시건 간에 법정으로 이제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아내 삼기를 거절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 신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치욕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이 거기까지 문제를 확대시키기는 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다시피 여기에는 자녀가 없는 과부를 아주 독특한 입장에서 놓이게 하는 율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위치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당시 가족을 연결시켜 주었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그와 같은 처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셨다는 거죠. 즉 남편이 농장과 포도원 그리고 때를 남긴 채 죽었을 경우 그 미망인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즉시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에게 권리를 요청하여서 결단을 내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은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남자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종종 들어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좀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다른 곳에는 남자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자, 이 계대결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취지는 땅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었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한 가족이 그들의 땅을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년이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과부는 밖에 나가서 소유권을 되찾은 낯선 사람에게라도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율법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이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그 보호하심의 원칙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의도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전반부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계대결혼,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죠, 이 이야기가. 아마 그 당시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법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주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자는 성경이 너무 남성 편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양성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 보호에 대한 권리, 이 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취지는 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룻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 과부에다가 남편에게 속했던 재산, 이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한 형편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룻에게는 재산을 뭐 땅을 보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룻은 가까운 그 친족인 보아스에게 그런 면에서 결혼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미 암시했듯이 보아스는 친족부를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이 보아스는 애태우며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뭐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죠. 룻이 보아스를 자기의 남편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요구할 권리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또 다른 친족이 있었는데, 원한다면 룻이 그를 남편으로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지 알수 없었었고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룻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를 친족 물을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아주 생소한 하나의 절차를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좀 우리 가운데 애매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타작마당을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농경민이었으므로 많은 율법들이 농사와 관계되어져 있었는데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 그 땅에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당시 타작마당의 관습과 관련된 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관습적으로 타작마당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여서 이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죽종이는 멀리 날려버리고 알곡은 이렇게 뭐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포도주 틀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를 그 짊어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땅히 언덕 꼭대기에 있어야 할 기드온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산 아래에 있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곡식을 비벼 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곡식을 바람에 날려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좌절감을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언덕 밑에서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곡식과 그 쭉정이들이 기드온의 그목 주변에 그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드온이 매우 절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너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누가 자기를 용사로 부르

0: 있었는지 아마 기드온은 두리번거리지 않았겠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마 저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비겁한 겁쟁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헌신한 겁쟁이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께 헌신했을 때 단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봅니다. 비록 룻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통치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들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가 아직도 모압 땅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심판이었던 그 기근이 끝났다는 말을 듣던 사실을 우리가 룻기서 1장에서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고 타작마당을 산꼭대기에 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타작마당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타작마당은 겉표면은 진흙을 바르고 주변에 아마 그 바위가 있는 둥근 그런 모양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보았고 매기 목사님도 이제 팔레스타인을 가보았는데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러한 타작마당들을 몇 군데 돌아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가봤을 때는 약간 그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었기에 곡식을 베이는 것만 보았지 타작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타작마당은 다 한결같이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동일한 방법으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곡식을 모두 베인 후에 타작마당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은 해가 지기까지 어떤 때는 한밤중까지 계속이 되는데 바람이 부는 동안은 농부들이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곡식단이 바닥에 놓여지고 황소가 끄는 타작기를 이용해서 그 곡식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곡식을 들어서 공중에 날리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축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먼 곳에가 떨어지고 알곡은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알곡만 모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는 동안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때가 해질 무렵이든 한밤중이든 그들은 성대한 종교적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타작마당 주변에서 야영 장소를 마련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노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는 그 사람들은 곡식단 주변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이 둥근 모양이므로 그들은 가운데 있는 곡식단으로 머리를 향하고 아마 그 방사선 모양으로 누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잠을 잠으로 도둑이나 약탈자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축제의 기간이죠.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축제일 곧 초실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가 타작마당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언덕 꼭대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그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모임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친족물을 자를 나름대로 율법의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장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3장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로 자녀 없이 죽은 사람의 가문과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 친족이 과부를 돌보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대결혼, 2번 타작마당.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보리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때리고 장대원 교회당을 부수기도 한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이런 환상을 봤음에도 즉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수아렌 선교사님에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큰 소리와 같은 외침을 듣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셨고 이 소문이 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놀라운 변화에 평양이 부흥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도 바울이기까지 수아렌 선교사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서 이기붕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이미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아 메리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보혈을 생각하면 왜 피로 깨끗해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내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을, 현재를 분명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노인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십자가,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크러쉐프만의 I Will Be Here,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841번님께서 김도윤님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럽에서도 극동방송은 은혜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극동방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톰린의 Our God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크리스톰린의 Our God. 해외에서도 극동방송을 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해외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앱으로 듣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좀 시차가 달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분도 아마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앱 깔지 않으신 분들은 앱 설치하셔서 들으시면 이래저래 필요할 때, 라디오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은혜, 소망의 바다의 난여화로,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스마트폰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은 심심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나 SNS를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심심했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또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과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심심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스마트폰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나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풍성히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부를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0: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풍파 지난 후,
1: 세상 풍파 지난 후,
0: 영화로운 나라와,
1: 영화로운 나라와
0: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조수아가 부르는 주 음성 외에는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갈수록 체험되고 또 느껴지고 그리고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더 깊이 채워지는 그런 마무리 또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진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김동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예수 안에 소망 있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음성으로 찬양 이어지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께 가서 힐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전설적인 왕 다윗도 피난 시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전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 세운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더는 멍에가 아닌 진짜 안식이 되도록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짐과 그 위에 율법과 같은 짐마저 버겁게 감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용서를 받고 더 깊은 위로를 받고 더 깊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저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찬양을 함께 하신 임리애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다 감사드리세.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찬송 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는데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두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가스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주나목의 힘을 내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국내에 있는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듣고 계시다가 오늘 이 늦은 시간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의 멘트를 또 드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찬양들, 또 고백의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정예원의 구별 들려드렸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은 사람들처럼 물론 자격을 얻었죠.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정말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도 얻었죠.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별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구별, 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고요. 자,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김강연의 찬양입니다.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으라고요. 견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아, 저 그는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킬 주님의 선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나한테 있는 이몇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던져주시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답은, 나의 원하는 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크리스천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하게 되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그리고 이광희 선교사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행복한 아침의 마지막 글이 저는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제가 잠깐 멈추게 됐던 거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정말 삶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너무 당연하게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믿어지고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깐 멈칫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혹을 하시려는 도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도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믿음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고민, 질문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내지는 성장으로, 내지는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성종미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희망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성종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 오늘 특별히 꼭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6월은 무슨 달인지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실은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이 국가, 이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꿀

수 있는 꿈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과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복받았다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강중현의 달빛 가수편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자사연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달은 못 해드려요. 오늘하고 내일 주일 양일간, 토요일 주일 양일간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토요일 날 일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내시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도 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5015님, 6월 13일, 공한시 2초에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또, 또 여러 곡들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신청곡은 역시나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주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 풀고 계신가 봐요. 그쵸?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답은 뭐예요? 이런 기도들. 네. 5015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늘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잔잔한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68님 또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교만함과 또 약함과 그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고요. 또 허리, 아픈 허리, 다리, 어깨 등을 고쳐주시길, 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잠자는 동안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7568님 건강하세요. 7274님, 오늘은 아들 생일이네요.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7274님, 모르고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7274님, 아들의 생일을 축하드릴게요. 뭐좀 지나긴 했지만, 원래 생일은 뭐, 한 달간이 생일이잖아요. 네. 8894님, 오프닝에서 치열하게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한주 정말 치열하게 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제가 한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8894님께 또이 치열한 삶을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너 약하지. 아이고, 그래, 너 부족하지. 맞아, 너 부족해. 너 약해.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8894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또 승리하는 또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312님, 네, 신청곡을 주셨는데 주께서 일하시네 부탁드려요 했는데 주께서 일하시네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주가 일하시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0778님, 엄마랑 싸웠어요. 어제 가정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랑 싸운 게참 마음이 아프죠. 생각해 보면 엄마랑 또 싸우고 아빠랑도 좀 싸우긴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6282님, 6월 14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신청 찬양곡 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6418님, 아이고, 네.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처음 하는 백호 캠퍼스 네 번의 밑 작업 선을 그린 후 건조 중 6월 첫날 LA에서 다시 백호 캠퍼스를 사놓고 엊그제 처음 화이트로 밑 작업 후 바라보는 이 시간도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업 가운데 더 은혜의 영감을 빛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6428님,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색감을 쓸수 있을까? 6428님의 고민, 또 기도 제목이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5015님, 출첵이요. 웬일이세요? 6월 14일 날은 거의 끝날 때 1시 59분에 올려주셨어요. 어제 기프티드 히스플랜 곡 너무 좋았어요. 두곡다 선곡 한 번씩 들어봤던 곡이거든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노래 틀어드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있고요. 사랑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이세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 다음에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 두 곡의 찬양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석희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였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잘 왔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이제 햇살은 더욱더 눈이 부시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가장 짙은 초록을 뽐내는 6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6월의 나무들을 보면은요, 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푸르게 키워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뜨거운 볕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네,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어떤 가뭄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청청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0장 말씀.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애굽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자기들이 주군인 애굽 왕에게 죄를 지으니 바로가 자기 두 관원장 곧 술관원의 두두머리와 떡관원의 우두머리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었는데 그곳에 요셉도 갇혀 있었다. 친위 대장이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배정하니 그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곧 옥상에 갇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모두 한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의미가 다른 꿈이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살피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주인 집에 달린 옥사에 자기와 함께 갇혀 사는 바로의 그 관원장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그대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소라고 답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무릇 해석을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소. 어서 나에게 이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술관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바로가 그대의 머리를 들게 하여 그대를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니 그대는 그의 술관원으로 있던 이전의 관습대로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올려드릴 것이요 그대가 잘 풀리는 때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오. 아무쪼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빼내 주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팔려왔고 여기에서도 지하 감옥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소. 떡 간장이 그 해석이 좋아 보였으므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흰 떡이 담긴 세 바구니를 내 머리에 이고 있었어.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바로를 위해 구운 온갖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 떡을 먹고 있었어.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오. 세 바구니는 사흘이며 사흘 안에 바구니가 그대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그대의 몸에서 그대의 살을 발라 먹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관장과 떡관장의 머리를 그 신하들 앞에서 들게 하고 술관장을 복지시켜 자기의 신하들이 반열에 두니 그가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렸으나 떡간장은 메어 달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준 대로 하였다. 이때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잊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

0: 국가의 힘은 나무처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19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죠.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코 만몬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도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자아 비판과 또 타인을 이렇게 허상 비판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상의 삶, 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또 수많은 명목으로 인민의 삶을 쥐어짜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지만 옥수수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언니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군에서 사망한 해입니다. 부모님이 기절하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아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오빠는 서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을 건지지 못해서 부대 찾아갔을 때 빈 흙 무덤만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에 박힌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하루 세 때를 먹어야 이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 행군이 탁 시작되니까 하루 세 때는 고사하고 한 때도 못 먹는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리별로 인해서 장마당에 꽃제비로 물이 져 나오고 행방을 막 나가기 시작하고 1996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맞아 죽고 길바닥에서 기차 역전에서 물이 죽음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는 전염병이 이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을 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와 둘째 언니가 이 질병에 걸린 거죠. 북한 전 지역을 이렇게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가 막 휩쓸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둘째 언니가 걸린 겁니다. 열이 38도에서 42도 사이를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전봇대 소리가 잉 하고 울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러고 기절하고 그때 쓰러져서 일어 못 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죽은 나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 어머님도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죽으면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성애의 힘. 저희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마음이 묻었거든요. 시신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손으로 남편도 파묻어야 되고 내 두 딸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한 어디 가서 쌀 하나라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새끼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7년도에 두만강을 건네줄 브로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조직에 가서 발설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사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관리소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브로커를 어머님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어머님의 그 수고로 인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2003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 살았다. 야, 이제는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살았다.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메뚜기 마냥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가축들도 배불리 먹는 그 쌀밥과 고깃국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나와서 유리방황하면서 이새 가슴을 쥐어잡고 안정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인가.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가축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줘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한구석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입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왔지? 나 어떻게 살아왔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만강을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나의 모든 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동행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던 시기 저희 집에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탈북한다는 이 말을 언니한테 어떻게 알릴 겁니까?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행방 다니고 있는데 장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탈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언니가 덜컹 집에 온 거예요. 덜컹 집에 왔어요. 이 상황을 언니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뇌 교육으로 꽉찬 우리가 탈북한다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하면 우리 언니가 그 반응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고 언니를 앉혀놓고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동생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죽게 생겼다. 우리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서 북한의 이곳저곳을 많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9살, 7살 된 아이들을 어머니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들 울기라도 한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다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이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인지를 자처한 겁니다. 인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아니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당신이 있답니다. 하늘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가는 길이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가족이 떠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늘님을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울림이었던 거죠. 두만강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 기가 막히구나. 나를 가마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굴뚝목에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두만강 물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런데 세 발짝 딱 걸어가는데 무릎 밑으로 샥 내려가는 겁니다. 두만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밟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세상에서 마주했던 뜨거운 열기와 지친 마음들은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만드신 푸른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록빛 위로가 가득한 평안한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요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때에 맞게 한 번만 비가 오면 될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이나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죠. 농사를 짓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먼저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농사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하죠. 땅은 촉촉해졌지만 씨앗을 키울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 내리시니

하실 것이니 이로써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에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롬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불치의 병도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보았고요.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를 함으로써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0: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사도 얘기요. 그 위대한 바울사도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옮겨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1979년 제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가 됐어요.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셔럴 프리웨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의 간증을 나는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봤죠.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2인치쯤 짧아졌어. 미인으로서는 치명적이지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된 거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그 여자의 뛰어난 용모 아깝다고 혀를 쳤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교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 수도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가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여자도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왼쪽 다리가 펴지는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이 된 거예요.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테레비에 나와서 그 여자가 제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정상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면서 찬송을 그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것을 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찬송하는 테레비의 광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마른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한 오늘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인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네.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이제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네, 그런 현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네,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자를,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1: 그렇죠.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 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0: 네,
1: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 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그러니까
1: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0: 네.
1: 그 와중에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네, 이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0: 먹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1: 네.
0: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런 협력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0: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위냐 아니냐 이게 네.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1: 네.
0: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네.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1: 네.
0: 접경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이의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1: 네.
0: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유엔 재북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일단 낮고요. 단체로 관리할 수 있고 숙련도를 갖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에서는 이미 북한 노동자 활용 경험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뭐 단둥, 훈춘, 연길, 투먼.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지방 정부,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1: 네.
0: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거를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더 주목해야 될까요?

0: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 건지, 이런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 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1: 네.
0: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그
1: 네.
0: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 네.
0: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 회피라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압 벌이, 제재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롭게 또 해결되기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몇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0대 후반에 한 아기 엄마가 신생아 아기를 안고 부산대학병원을 찾았대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아기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달래다 못해가지고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병이길래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달래 붙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는 이유가 한 가지더래요. 그게 뭘까요? 배고파서 울더라. 배고파서.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수간호사가 얼른 아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채워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더니 그냥 허벌나게 먹고 있더라. 무지.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1단계 무지는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뉴턴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독실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태양계의 축소판을 만들었답니다.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성, 화성, 우리 지구 해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제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답니다. 이제 하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이 뉴턴, 아이작 뉴턴의 친구 한 사람이 방문을 해서 모형들을 보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뉴턴. 놀랍소.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었구려. 이때 뉴턴이 정색을 하고 천정조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그게 저절로 된 거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정교한 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냐고. 그러소. 당신이 그랬지 않았어. 이 태양, 달,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 기기묘묘한 우주 100조 개의 세포, 달과 지구와 태양과 은하계와 기가 막힌 이 천체와 이 만물,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머리가 돈 사람이지. 이사야서 44장 24절 본문이죠.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늘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나와 함께한 적 없이 땅을 만들었느니라. 나는 창조주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묘한 창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0: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끝 발끝까지 100쪽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뻔뻑이는 눈, 벌렁거리는 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아요? 웃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우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화나는 것도 예뻐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시의 그 모든 지하철 노선, 수도 파이프, 하수도,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구조보다 우리 세포 하나가 더 정교하다. 100쪽의 세포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지식.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남한 지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곳에 따라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전날부터 비가 시작된 황해도는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목포가 23도, 서울과 부산, 광주와 여수, 제주가 22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0도, 평양과 개성이 19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개성과 대구, 포항이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제주가 26도, 강계와 서울,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쾌적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이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요.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약한 존재죠. 이 교만한 마음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합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강 장로교회 박영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아픔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두려움,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시편 94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와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94편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와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세상, 불의한 주관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 기도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주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히브리 원어에서 어울린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숨이 쉬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바로

어울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이 각자 일터에 흩어져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어울림입니다.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를 보실 때의 마음이 바로 어우러짐입니다. 두 번째로 어울린다는 것은 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 이것이 어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향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숨을 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앞서 언급한 불의한 재판장과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를 고르듯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장식품과 같은 존재를 원하셨다면 세상에 높고 힘 있는 자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큰 투구와 무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돛 다섯 개만을 들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그의 영을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종착점은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과 각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과 불안을 치료하는 약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0: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을 자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19절의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많은 정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은 우리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과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정보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종합한 결과 저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아낙 자손의 강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며 그들의 능함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드시고 이런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시편 94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와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95장

대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합찬송가 395장 새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는 위대하시도다.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살고, 할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산다고 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게 되고, 그 선택을 따라 사는 것도 내가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는 거룩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피해 보복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하고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어느 지파에서도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만든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한번

0: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수 없는 환경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당시 제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큽니다. 신명기를 보면 어떤 실수, 어떤 죄가 탕감맞는가를 하나 예시로 든게 있는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 도끼날에 어떤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정을 해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 실현됐다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2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느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근데 어느 누구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때가 언제였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는 탕감이 되고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살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자유를 찾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복음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생활하고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

0: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시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꼭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고 주님과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어둡고 주위가 조용해서 주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겠지요. 내 옆에 또는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듯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많은 시간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오 주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자 한국의 석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어령 전 장관은 마지막 유작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또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역시 임종 직전 자신의 삶을 실패로 치부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 외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가정과 친구가 있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성공한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찾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주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종합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 신앙을 우리나 경계해야 될 줄 알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신앙 생활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죠.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형편, 정신, 육체 이 세 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놨는데 첫째, 형편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 즉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질이 꼿꼿하고 도의심이 강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 재산은 만족할 정도로 지니고 있어라. 셋째,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한 사람들도 행복이 없으니 웬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스타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엘리사벳 테일러, 브리짓 바도 소련 소란과 좌절의 삶을 역력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죠. 멜론 만로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와 TV를 휩쓸었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이 로저, 그 부인 이름이 데일 로저. 아니, 이분 로이 에븐스 데일 에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역사상의 위대한 베이스 성악가로서 뽑히는 주롬 하인스는 행복한 얼굴로 선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행복한 줄 아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그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행복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라.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시편은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0세기 정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사실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나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고 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중창이고 삼중창이고 저 악기 다루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대. 그래서 총알바지로 찬양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산상보음, 마태복음의 산상보음처럼 구약 성경의 역시 시편인데 제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18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186번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기 때문에 시편은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냈을 때는 복덩어리로 보내고 복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즉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 4절 5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퀴즈를 해보면은 알갱이는 그대로 있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첫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악인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양장로님.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헷갈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카운슬링을 많이 해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나 하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만 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차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별별 사람이 다 그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 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디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데모데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빛난다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치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중국의 청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22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홍장을 백악관으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강요, 상하 의원, 중진들이 다 와서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이홍장은 식사 후에,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지만 나는 몇 번 봤어요. 제대로 된 만찬에는 포크가 한 대여섯 개 되고 잔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밥 먹고 손 닦는 은으로 만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은기명에 담긴 냉수를 이홍장이 식사 후에 손가락 씻는 것을 그걸 그냥 훌떡 들어 마셨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후둥그레졌어. 그때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얼른 자기도 그걸 들어서 마셨어.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 따라서 그걸 마셨어. 사실 서양 사람들이 놀

날 것이다 하고 서양 사람의 교만한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승산이 이홍장의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똑같은 물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요 귀빈들은 일제히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롱하려고 했던 이홍장은 무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에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은 즐거워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 Joyful.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도박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덜어 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쁨,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다 내 형제가 된 기쁨,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쁨,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져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시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썼을까? 술 먹는 데 썼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데 썼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 빈 털터리가 돼서 직장 하나 얻은 게 돼지 먹이는 그곳에 가서 혹시 거기 나오는 뭐 밥 같은 거 쓰레기를 먹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먹을 게 없어. 돼지밥도 없었어. 그래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눈으로 선하게 한번 봤어. 돼지 오리깐 옆에 또 기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머슴도 많은데 먹을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를 하고 벌떡 일어나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환영할까? 엄마가 나를 환영할까? 형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산등생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본다. 하루 올라가 보니까 해가 무르칠 무렵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했다고 그랬어.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날 텐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었어. 그리고 집이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색을 신키고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거긴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락지식을 기웃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 신발을 신긴 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암만 돈이 많더라도 일을 해야 기쁘지,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이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신발 사명을 줬어. 이런 거를 주고 살찐 소화지를 잡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 삐쩍 말든 닭새끼나 하나 잡아서 줘라 그러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바깥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아버지 들에서 노동하다가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형이요, 전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예요.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해주니 나래도 화가 날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저거 아랑곳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들어와. 나는 거기서 뭐를 느낀 거 하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요. 나는 그런 아들 안 키웠어요. 둘 다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 애들 괜찮아요. 효자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묵상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죠. Thoughtful, 늘 묵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thoughtful. 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적인 성품을 가졌다. Hopeful.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뿌리가 강에 물 흐르는 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이 악한 소유보다 낫다 그랬어요.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 맺는 성품을 가졌다 그랬어. Fruitful.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저더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껴안아 죽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야, 그때 철도 없이 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중3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열매 하나씩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없는 열매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셉 목사가 저희 엄마 88세 어디서 났는지 커피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도 88년 생신을 축하한다고 써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마일 지켜보면서 저 잎사귀 마르면 떨어질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큰 애가 이따금씩 너도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마르고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식는다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그래요. 이거 한 3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잎사귀를 만져봐요.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Beautiful.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성품.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가는 것마다 다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나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쭉쟁이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회중에도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 이런 걸 다 갈라놓는다고 했는데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 소개되었는데 1위서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걔는 행복할 거예요. 다 모래성을 다 만들어놨어. 두 번째,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행복하대요. 셋째, 세밀한 세공품을 장으로 다 짜고 회파람을 부는 목공. 네 번째, 어려운 수술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행복의 비결이. 이 정의들을 보면서 백만장자도 영국의 황제나 귀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0: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다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고릅니다. 디카페인 커피로요. 카페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 제 지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 향과 맛의 깊이 덕분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맛보면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향이 깊은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주님의 선하심도 맛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의지할 분, 주님께 피하고 복받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6월 2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요 좀 날이 덥죠. 그래서 주님께 피서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원해지고 주님 안에서 쉬어가는 여러분의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 열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본 사람의 선택만큼이나 정확한 건 없죠. 내가 맛을 봤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맛봐. 이거 맛보지 않으면 후회할 걸?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도 맛보고 선택한 이 주파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많이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토요일 보내시길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분께는 기도문 책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게요. 8235님 문자 주셨네요. 피디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235님 어디 가시다가 신청해 주셨을까요? 어디를 가셔도 더욱 많이 느끼시겠지만 6월이 되니까요. 이제 원래는 초여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지만 그냥 초 빼고 여름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녹음이 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초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도 더 진하게 평안하시기를,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사모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까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에서 준비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 시편 118편 1절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두 글자 단어 지나갔어요.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에서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자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신에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뿅뿅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받느니 수신인 란에 넣어주셔서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플은 채팅창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플 아직 설치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앱스토어, 핸드폰에 있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로 끊김 없이 쭉 여러분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준비된 힌트 찬양들이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이 정답은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이어서 시와 그림의 감사해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정답 넣어서 시편 1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들은 말인데요. 좋은 일들이 하나둘 쌓여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선행되면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처럼 보이게 된대요. 감사의 반대말이 이전에는 불평불만인 줄 알았는데,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함이지 않을까. 감사를 잊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당연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함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그냥 흘려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에 조각조각 사실은 행복했고, 나에게 참 힘이 됐고, 위로가 됐던 그런 순간들을 잘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이겨나갑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나의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서처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낯선 길도 주님께선 이미 알고 계신 익숙한 길입니다. 혼자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 걷고 있어요. 부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분명 함께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만난 그 길도 이미 예비해 두셨고 함께 걷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 가득, 기적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일상이 주님 안에 있는지요? 기쁘고 좋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시편 말씀이죠. 18편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인내하시고 힘내시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요, 우리 평양학교로 가볼까요? 순례, 전파순례 갑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잠시 뒤에 만납니다.

0: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이름 알아요. 어서 오십시오.
1: 그래도
0: 네.
1: 이거는 이렇게 이름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방송하신 분한테.
0: 아니, 저 너무 기뻤던 게요. 이제 우리 그 애청자분들의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1: 네네.
0: 제가 보기에 우리 방송은 10대부터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다 좋아하시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건 제 팬이 아니라 이길재 선교사님 팬인 것
1: 아니,
0: 같아요. 선교사님, 저 삼강교회라는 지안이 윤우예요. 지난번 선교사님 강의 너무 재밌고 은혜스러웠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1: 예, 네, 그
0: 아우,
1: 서울 거기
0: 귀여워.
1: 그 이수역 있는데 있는
0: 네.
1: 삼강교회 그
0: 네네.
1: 성경학교 때 강의 갔는데 그한 가정이 아마 같이 이번에 단기 성경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거기 두 자녀가 같이 아빠 엄마랑 강의 듣고 있어서 제가 너희들 이 방송도 들어라고 말했더니 아마 방송 듣고 문자로 남기고 했던 것
0: 얼마나
1: 같아요.
0: 반가웠으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행복해집니다.
1: 네네.
0: 자, 오늘 방송 잘 해봅시다.
1: 네. 그래서 요런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평양에 세워졌던 학교로 이제 좀 등교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서울의 학교가 다시 세워졌지만 한 130년, 14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작은 글방으로 시작됐던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아침, 저녁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낮에는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주일에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는데, 이 작은 생명의 글방이 학교가 되었고, 또 병원이 되었고, 교회가 되거든요. 처음에 학교는 그러니까 사설 글방? 한자를 해석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숙이라고 불렸던 작은 너와 지붕 집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볼수 없어서요.
0: 네.
1: 그렇게 너와 지붕 집에서 작은 학교가 시작됩니다.
0: 너와 지붕집. 이름도 너무 구수해. 너와 집. 너와. 그, 이게 약간 지붕이 다른
1: 네,
0: 거죠? 옛날
1: 너와로 돼
0: 기와
1: 있는, 네, 기와
0: 너와로 돼
1: 말고,
0: 있는데.
1: 판판한 너와 판때기로 이렇게
0: 네.
1: 쌓여 있는 집이죠.
0: 아시는
1: 네.
0: 분 아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공부할 때. 그리고 처음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시던 선교사님. 어떤 미래를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셨을까요?
1: 그럼 우리나라에서 교육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평양에 있는 학교 이야기, 또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해 가면은 방송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보려고 합니다.
0: 자, 아침에
1: 네네.
0: 동네 친구들과 약속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등교하던 그런 시절이 떠오르는데, 서당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서양식 교육기관. 이 시작을 언제부터로 보면 될것
1: 네.
0: 같습니까?
1: 그 개항기에 우리나라의 그 수신사나 신사유람단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다녀오면서 서양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선진 기술에 대해서 보게 되고
0: 네.
1: 그거에 관심 갖게 돼요. 그러면서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으면서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는 더더군다나 이제 서양에 관한 그 교육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0: 그렇죠.
1: 특히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0: 네.
1: 이때 고종 임금이 윤허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1884년 6월 달에 일본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내한했을 때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에 언어 선생님 세 사람은 좀 보내주세요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날의 이야기를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그 윤허를 듣고 나서 글을 남겼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국왕이 우리 제안에 호의를 보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곧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김옥균에게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인파로 붐비는 시내 거리를 걸으며 몇 번이고 속으로 이런 말을 반복했다. 국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 마치 강물과 같도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물줄

0: 길을 인도하시리로다. 와, 진짜 믿음의 글입니다.
1: 그 익숙한 이름 한 명 보이지 않으세요?
0: 김옥균.
1: 네,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김옥균 바로 그분인데요.
0: 네, 이 왕은 고종이죠.
1: 네네. 네. 이때 당시 이제 김옥균 씨가 개화파였고요.
0: 그렇죠.
1: 그가 일본 뭐 이런 중국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서양 그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연결점이 되었던 거죠. 네. 이러한 정보가 이제 유럽과 북미의 캐나다, 미국 등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자
0: 네.
1: 어떤 이는 기도하는 일로 어떤 이는 사역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는 자로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0: 네.
1: 이때 조선에 언어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정보에 반응했던 이들이 헐버트 벙커 길모우라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었는데요.
0: 네.
1: 1886년 내한한 이분들은요. 조선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던 유경학원에 언어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8년 만에 폐교되고 말아요.
0: 아니, 고종 임금께서 언어교사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생겼잖아요.
1: 네.
0: 유경학원.
1: 네. 네.
0: 잘 길러보자는 얘기인데.
1: 네네.
0: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뭐 폐교가 왜 돼?
1: 그렇죠.
0: 폐교가 왜 되는 겁니까?
1: 나라에서 하는 거고
0: 네.
1: 앞으로 이제 전도 유명한
0: 그렇죠.
1: 영어를 공부하는 일인데요.
0: 새로운 학문이고
1: 네, 당시 유경학원, 유경공원은요 영어 교육을 기반으로 세계사, 지리, 수학 등 신문학을 가르쳤대요.
0: 네.
1: 처음에 학생들을 모집할 때 좌반이랑 우반으로 구성하는데 좌반은 이미 젊은 시절에 이제 과거 급제에서 현직 관리가 된 분들이요. 아주 똑똑했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우반은 뭐 앞으로 이제 뭐 싹이 미리 보인다고 할까요? 명문가의 자제들로 학생들을 구성했대요.
0: 명문가 자제.
1: 네. 그런데 신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던 이들은요. 당시 교과 과정이 자신의 출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러한 모습에 외국인 교사들은 또 실망하게 되고요.
0: 네.
1: 계획한 교과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폐교되고 맙니다.
0: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은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1: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잘 정착되는 거 좋은 일인데
0: 네.
1: 사실은 유경공원이 폐교가 되는 그 시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0: 그래요?
1: 특별히 내한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근대 교육의 기초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0: 네.
1: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경신학교,
0: 네.
1: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이화 등 조선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근대 교육의 기초를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0: 네.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복음 전파, 의료 사역, 교육 사역에 같이 예, 영향을 발휘했네요. 자,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사례를
1: 네네.
0: 볼 수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나 조지 낙스는요
0: 네.
1: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 옆에 학교. 라는 말로 교회 역할을 강조했어요.
0: 네네.
1: 하지만 130년, 140여 년 전 우리나라는 학교 옆에 교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교육사역을 통해 복음사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당시에는 복음전파사역은 금지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0: 네.
1: 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만큼 조선 말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내한했던 초기에는 교육 선교 사역이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의 한 부분을
0: 네.
1: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옆에 교회,
1: 네, 네.
0: 교육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그 1885년 내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서울에 자리를 잡던 시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 사역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역 가운데 신앙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훈련을 받아 조선인 기독교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됐던 거고요.
0: 네.
1: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전 근대적인 봉건사상이나 무속신앙,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뭐

0: 풍습이라든지 이런 악습들이 타파되면서 새로운 사상을 갖게 되는 이제 신조선인, 신지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이때 남녀 평등 사상도 전파되고요. 또 민주주의를 배워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1: 네.
0: 교육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1: 예.
0: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활 방식과 사고의 혁신이 일어나 삶의 질이 좋아졌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선교사님, 그 평양에 세워진 학교 사숙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 학교가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궁금한데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0: 네네.
1: 예, 말씀드릴게요.

0: 그 생각 들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네, 좋습니다.
1: 네네.
0: 내 마음의 한 자리
1: 네.
0: 아이들에게. 네.
1: 아이들 찬양이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평양에 사숙을 처음 시작하신 선교사님은요, 사실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오셨던 그 해보다는 한텀 정도 지나고 1891년 12월 정말 매서운 추위를 뚫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듬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서울을 출발해서 방문했던 지역이 개성과 평양과 의주였더라고요.
0: 네.
1: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대충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시죠?
0: 그렇죠.
1: 600km가 넘는 긴 여정 가운데 강도의 위험, 또 짐승의 위험, 또 거친 도로가 주는 불편함들, 더하여 풍토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행이었지만,
0: 그렇죠.
1: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참알수 없는 게 지금 다 어려운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1: 네네.
0: 풍토병, 뭐 도로의 문제, 짐승의 위협, 강도. 근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
1: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릴 수
0: 네,
1: 있다라는 거,
0: 맞아요.
1: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없다면 지금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0: 그렇죠.
1: 그곳에 머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런데 선교사님의 실제 여정이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더큰 어려움은
0: 네.
1: 당시 조선은 내지에서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금령이 발효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0: 네.
1: 특히 우리 뭐 옛날 속담 가운데 평양 감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런 말이
0: 예.
1: 있잖아요. 어느 곳보다

0: 지방색이 짙고 관리의 힘이 강했던 곳, 그곳이 바로 평양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이 평양을 오고 가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정탐하면서 그곳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러한 평가도 있지만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1.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선교의 도전 대상지가 됩니다. 2. 자신들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일반인이건 관원들이건 막론하고 돌로 때리는 폭력배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3. 인구가 10만이 넘으며 주민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부응할 여지가 가득합니다. 4.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해상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이 참 시선이 다릅니다. 네네.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 대상지가 됩니다.
0: 그쵸.
1: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무섭네요. 폭력배들이 돌로.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보고서가 나올까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1번, 2번은 네. 어찌 보면 당시 평양의 아주 객관적인 상황들을 표현했던 것
1: 그렇죠.
0: 같고요. 3번, 4번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대함으로 적으셨던 그러한 보고서인 것 같아요.
1: 네.
0: 첫 번째 전도 여행 후에 조선에서 결혼을 한 선교사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을 가슴에 품습니다.
1: 네.
0: 이후에 계속되는 평양 방문을 통해 가지고요. 평양 땅 가운데 가서 본인이 가서 사역할 것을 이제 결단하고
1: 네.
0: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한 번은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양으로 향하던 중에 실제로 강도를 만나 상처 입어 쓰러져 있는 조선인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건에 말려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유혹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1: 아, 네네네.
0: 왜냐하면 강도당했다는 것은 또 주변에 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외국인이었으니까
1: 정말 조심해야 되죠.
0: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거든요.
1: 네. 근데 이 선교사님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결단하실까요?
0: 네. 선교사님은요.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올랐겠죠.
1: 예.
0: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귀에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말에 작은 조랑말에 환자를 태우고 아침에 떠나온 여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 네.
0: 여관 주인을 설득하여 부상자를 숙소에 남겨놓고요. 다시 발걸음을 서울로 옮깁니다.
1: 네.
0: 당시 수중에 있었던 그 재정 모든 돈을요. 상처 입은 조선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써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다 주고 왔대요.
1: 네.
0: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그 시기에 하루에 한 끼를 먹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 강도에게 습격을 받게 된다 해도 빼앗길 것이 없으니 잘 되었구나. 너무 가난해서 뺏길 게 없어서 그쵸? 잘 된 거예요. 야, 이 멋진 선교사님 누구십니까?
0: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한 선교사님은요, 바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에요.
1: 네.
0: 이름이 살짝 익으신 건 우리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을 그렇죠. 소개하면서 이 남편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했었거든요.
1: 기억나요.
0: 네, 이 선교사님이 의사이기도 했지만 또한 교육자로서 평양의 사숙을 학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기도 하세요.
1: 네.
0: 조선을 향한 그의 사랑, 특별히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평양 지역을 향한 제임스 홀의 간절함은요. 그가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1: 예.
0: 1893년 2월 네 번째 평양 지역 순회 선교 사역을 할 때 평양의 관리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때문에 작은 소요가 일어나게 돼요.
1: 예.
0: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1: 네.
0: 이때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요. 함께 동행했던 노블이라는 동료 선교사에게 했던 고백이 사실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조금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네.

0: 수 있으실까요? 아마 한번 네.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때 내 주변의 가족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라보시고.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평양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곳입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1: 네. 네,
0: 이러한 고백 때문에 자신이 순교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결단 때문에 결국 평양에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 네.
0: 1894년 5월 제임스 월 선교사님 가정이요.
1: 네.
0: 평양에 거주지를 얻어 상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처음 얻었던 그 집이 바로 너화로 되어 있는 그 너화 지붕 집이 되거든요.
1: 네.
0: 그렇게 선교사님의 평양에서의 의료사역과 교육사역, 목회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1: 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 역사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평양에서 생활하신 이야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길재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아유, 오늘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저 감동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선교사님의 조선 땅에서 행적 들으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사는가 느끼게 됩니다. 네, 결심하겠습니다. 2545님, 1326님,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 자꾸 눈물 나요. 고맙습니다. 5831님, 그분들의 헌신이 해같이 빛납니다. 감사해요. 길가에서 만난 예수,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번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 함께 불러보시죠.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용서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100% 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다면 완전한 교회겠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교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자연히 부족함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목사도 부족함이 많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부족함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온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 내 육신 속에 숨겨져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쓴뿌리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대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친절히 대하자. 32절 말씀을 보면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인 삶을 태도를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그 첫째가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해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우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불쌍히 여기라, 자비, 긍휼, 인자 이것은 신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적 성품에서 이런 것이 계속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게 서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여기에 사용된 친절이란 말은 히라보의 단어로 매우 독특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무슨 단어와 비슷합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과 비슷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생활 양식을 증언하는 어느 문서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친절한 사람이란 말로 통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사람들은 친절을 몸에 뱄습니다. 저들은 뭘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하고요. 백화점에 가도요. 친절해요. 우리는 무뚝뚝합니다. 화난 사람 같아요. 엘리베이터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인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시선을 외면하고 그래요.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하라.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서 올바른 말과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스탠튼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늘 링컨에 대해서 아기야 참말을 합니다. 그가 연설하길 여러분 오리지널 원숭이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리건주의 링컨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링컨을 인격적으로 모독했어요. 링컨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점은 형편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쟁입니다. 오리지널 그런 원숭이를 보려거든 링컨을 보라고. 두 사람이 선거에 붙었습니다. 그는 링컨이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적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사람이 그 직임에 적합하기 때문이요. 이것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끌어안고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미력하지만 이익을 담당하리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불친절이나 속이 좁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뜻이 수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서 온전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세워주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잘 받들어 부흥시키라 그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는 특이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가 있고요. 체육인 교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도소 교회도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예수님 다니는 교회를 연예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체육인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걸 교도소 교회라고 그래요. 군인 교회는 군인들, 군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업이나 특성으로 분류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성품으로 구별해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다. 그 말이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참말을 하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 남을 잘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예배소 교회는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예배소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나는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보면서 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보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해야 되나. 이 예배소 교회 그리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책망만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아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내 육신에 남아있어. 쓴뿌리가 사라진 게 아니니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 그 연약함과 부패성 쓴뿌리가 잠복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성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갈등도 하고 또 많은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스! 맞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궁극적인 변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도 성숙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중간 단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화라고 그래, 성화.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의 변화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전업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여전히 그 못된 성질, 급한 성격,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롭게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일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씨가 더워지니까 땀이 나요. 땀이 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쾌적하고 깨끗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이렇게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궁극적인 변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변화의 도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되지 못한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에게 얼굴 쳐다보면서 권사님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권사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용서가 제일 필요한 곳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예요. 우리 교회는 100명 안팎이 모여 예배합니다. 74주년이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과거도 알고요. 현재도 알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약점이 뭔지도 잘 알아요. 강점이 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친밀감도 있습니다. 친근해요. 그런데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인이 뭐 1,000명, 2,000명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상관도 안 해요.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 활동하다가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는 너무가 너무를 잘 알아요. 이게 부딪힐 일도 많아요.
그 사람의 과거도 잘합니다. 현재 부족함도 서로가 잘 알지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바삭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근감도 들지만 형제같이 따뜻하게 감정도 교류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서로 얼굴 붉힐 일들이 생겨나기 쉬워요.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살 때는 사랑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이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과 용서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이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정은 용서가 넉넉한 가정이고요. 좋은 교회는 용서가 사랑이 넉넉한 교회입니다.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가정은 따뜻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용서가 넉넉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32절 둘째 강조점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근데 이게 조금은 좀 추상적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번역을 지나치게 감상적인 번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필립이라고 하는 번역은 어떻게 했느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해하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가 내게 행한 분통 터지는 말이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에 결혼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그를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가 잘 화를 내는 이유도 괜히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도 삐죽삐죽하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서 그가 받은 상처를 이해해 보십시오.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가 이제 그의 일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했던 유대인 기자가 글을 재미있게 쓴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기자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아히만 같은 이러한 인간은 만천하가 주시하는 가운데 극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심정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의 어린 시절을 비롯한 일생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면서 이 기자는 놀라운 자기 내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아이만을 동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는 용서의 열쇠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거나 그렇게 느끼시나요? 먼저 하나님 제가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열고 가까이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정이요.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급하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요, 치약을 쓴데 어떤 사람은 밑에서 차곡차곡 짜서 쓰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꾹 눌러서 짜서 쓰고요, 양말 벗어 어떤 사람은 잘 포개가지고 세탁기에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성격 차이예요. 옛날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이제는 정으로 살고 불쌍해서 살아주는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엔 남편의 말.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부인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남편들이 돈을 벌다 주지 않아도 아내가 벌어서 살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 남편이 돈 벌어오지 못하면 무능해 보이고 존경이 안 가고 귀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남편이 오히려 없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복지금을 받아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것으로 손을 꾸며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우리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제는 그만하자, 그래서 너무 더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치는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져도 괜찮아요. 각자 인생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평생토록 그저 마냥 좋은 부부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부부가 계신 분들 마냥 좋습니까? 100% 만족합니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분도 계시네요. 단언코 말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서로 맞추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생물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속에 호르몬이 서로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부부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3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온대요. 도파민, 엔돌핀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옛날엔 남편과 연애할 때는요, 손만 만져도 전기가 찌르르 왔고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했는데 이젠 안아줘도 덥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3년마다 이혼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는 없잖아.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사랑이 고갈되고 약화되어지고 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내가 낮아지고 사람으로 섬기고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이 필요 없다고 가정 무용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항문이에요. 더럽다고 항문을 도려냅니까? 아니잖아요. 60년쯤 살다 보면 늙어가고 병들고 소대변도 못 가리는 그 남편, 그 아내, 내가 소대변을 가려주면서 그래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모범을 따르자. 오늘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묵상하라는 것.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찰스 쇠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주일날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거꾸로 치솟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율리아 마드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0: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는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같다.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손에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스테파노, 스테바나, 내가 나를 환영한다. 웰컴. 그러면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용서가 가능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형상 때문에. 나도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회복되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여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 고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내가 보는 시각으로 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웃을 향한 험담을 조심할 이유를 말할 때 바로 그런 이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입술이 아니더냐? 근데 그 입술로 어떻게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 3장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라고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어나 거룩한 빛을 발하자 성광교회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일어나 거룩한 빛을 바란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집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성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 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간 이성에서 성령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 이성에서 성령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희망과 미래가 어디 있을까? 물질에 있을까? 또는 사람의 숫자에 있을까? 또는 기독교도 많은 이제 건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의 미래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평안할 때는 그냥 가는 거지만 어떤 반대적인 것들이 또는 이겨나가야 되고 견뎌야 이기는 것도 아니요 지는 것도 아니요 그냥 견뎌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 사랑밖에 없는 거죠. 물질로 되는 이야기가 있고 숫자로 풀어지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진정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만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믿음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이제는 참지 못할 일이 없고 견디지 못할 상황이 없으며 또 바라지 못할 희망이 없고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는 거고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믿음이 그때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시로서 아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 이성으로 아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인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가 좋습니다. 모든 동물들보다 머리가 좋고요. 이 지적 능력이 뭐 우수합니다. 아주 탁월하죠. 따라올 존재가 없어요. 인간 그러나 그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소위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잖아요. 믿음은 계시의 의존적 믿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건이거든요. 외부의 사건. 우리 인간의 어떤 탐구나 노력이나 공부나 학습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적인 외부 개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계시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아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간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물론 박수 쳐줄만하고 귀한 것입니다만 진정한 믿음은 계시적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결론적이지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는 다 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뭐 신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모든 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세상의 우상들은 어차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 우상들이 많잖아요. 형상화된 우상들이 막 길 다니다 보면 많고 또 뭐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상들은 어차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과 지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답도 없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정답도 없는 것입니다. 상상력으로 무한히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지능과 지식으로 덧대어서 어떤 나름의 신을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알아야만 아는 것이고